나에게 주어진 새 하루, 오늘은 또 어떤 새 일을 행하실까요? 바쁘고 분주한 아침이지만 기대와 소망을 담아 그분께 고백합니다. 같이 기도하실래요?

바로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롭고 활기찬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이는 열매로 만드는 하루 보내게 하소서. 나의 믿음을 보여주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하루 보내게 하소서. 내 마음의 사랑과 소망이 오늘 하루의 생활 속에서 보이도록 실천하게 하소서. 나의 선자리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셔서 나로 인하여 이곳이 또 많은 사람들이 복을 누리게 하소서. 혹시라도 과로로 인하여 힘든 하루를 시작하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이 넘치게 하소서. 나의 모든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민정 목사님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출근길 365 중에서 오늘의 기도문 읽어드렸고요. 이 시간은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이번엔 나의 기도 제목 또 고백도 그분께 올려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실래요?

금요일 아침 생방송으로 함께하는 샬롬 CCM 2부를 여는 곡 장호영 하나님의 사랑은 이었습니다. 아, 박종호님 목소리인 줄 우리 차희님도 남기셨는데 우리에게는 이제 박종호님이 부른 버전이 많이 유명하고 장호영님이 또 이걸 리메이크 커버해서 이렇게 불렀는데 좋은데요? 예. 차분한 가을 아침이랑 잘 어울리는 그런 느낌의 곡이었습니다. 앞서 2부를 여는 코너 같이 기도하실래요? 함께했습니다. 자, 한 시간 더 배경음악 되드리고요. 2부에서도 우리 샬씨 가족 보내주시는 사연들, 신청곡들도 나누고요. 묵상하는 시간 샬롬 생각 준비가 돼 있고 오늘 특별한 날 맞으신 분들 사연 주셨는데 그 축하 사연들 모아서 같이 생일 축하 코너, 예, 특별한 날 축하하는 시간으로, 이따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빈맘님께서도 진천도 날씨는 좋아요. 약간 쌀쌀한 그런 찬 기운까지 느껴지는 정도. 두 아이를 위해서 성경 필사 열심히 했거든요. 작은 아이를 위한 건 10개월 만에 완성. 근데 큰 아이 거는 몇 년째 마무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요? 두 자녀를 위해서 필사를. 성경 66권을 다 이렇게 하신 건가요? 이걸 10개월 만에 하시면 굉장히 빠르게 마무리하신 건데. 예, 대단하십니다. 아이들도 이 부모의 마음을, 예, 자녀를 향한 그 사랑을 알지 모르겠네. 예. 필사본을 자녀에게 건네고 이렇게 선물로 주시는 분들, 그래서 또 대를 이어서 또 자녀는 또 자녀에게 이렇게 몇 대가 필사본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집안도 있더라고요. 이번 우리 성경 필사

전시회에서도 볼 수가 있었는데 대단합니다. 믿음의 유산으로 탁 이렇게 대물림하는 거죠. 우리 감셋 3cm님께서도 주셨고, 예, 맞아요. 장호영님의 곡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양산도 비가 오고 있다 남기신 분 계시고. 혜영님, 벌써 금요일입니다. 추석 명절 앞두고 있어서 다들 좀 분주하시네요. 라고 남기셨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부터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고, 올 추석 연휴는 좀 예년에 비해서 조금 짧은 감이 없지 않아 있죠. 목금토일, 나흘간의 연휴라서. 그런데 2028년인가? 예. 금요일 하루만 휴가를 내면 총 9일간의 연휴를 보낼 수 있는 그런 또 추석 연휴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올해는 약간 좀 적어요. 나흘. 예, 잘 보내야겠습니다. 러블리 포스님께서도 샬롬 인사 건네주셨고. 요 곡 듣겠습니다. 여러 사역자들이 함께 부른 허락하신 새 땅에.

아, 우리 표고님께서도 아, 찬양이 너무 흥겹습니다. 몸은 움직이지 않으니 마음은 흔들어봐요 라고 남기셨는데 수련의 마지막 날 다 같이 일어나서 예, 열정적으로 뛰며 찬양하다가 기차를 만들어야 될 것 같은 그런 곡 여호수아의 군대 여리고성을 탁 도는 거죠. 예. 예배당 한 바퀴를 쭉 돕니다. 앞서 서근영의 모든 준비 완료 아, 이 곡도 굉장히 비장미 예, 어떤 웅장함이 느껴지는 곡이었고 허락하신 새 땅에 찬송가 347장까지 세 곡을 이어서 쭉 전해드렸습니다. 윤은하님께서도 출첵 남기셨고 연희님도 와주셨습니다. 저 가을 타는 것 같아요. 권은주님도 와주셨고요. 아 우리 까브리서님 저는 문덕 문구 덕후라 좋은 팬을 만나면 왕창 삽니다. 그 팬들로 가장 많이 쓴 게 말씀. 예, 어 그렇군요. 또 글씨 예쁘고 뭐 이렇게 쓰는 거 메모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펜 욕심 이런 게 또 있더라고요. 네. 우리 5350번님도 와주셨고 훈디 마지막 방송 아니 마지막 방송이란다. 훈디 방송 말미에 오늘도 샬롬 하셔요. 안녕. 그 인사가 끝인사가 너무 좋습니다. 그걸 들으면 하루의 시작이 너무 기분 좋아진달까? 그래서 방송을 다 듣지는 못하더라도 한 9시 50분 정도엔 꼭 들어와서 아

요 인사 마지막 인사는 꼭 듣고 가신다는 우리 셰씨 가족. 예. 고맙습니다. 우리 샬롬 고은강님께서 이곡 생각나요. 좀 오래전 그 CCM이긴 하지만 이와 같은 땐난 노래하네 신청합니다 하셔서 나무자전거의 이와 같은 땐 준비하겠고요. 그 전에 소피 여행부터 함께 나눕니다. 두곡 듣고 묵상하는 시간 이어드릴게요.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은 죄 짓고 나무 뒤에 숨은 아담을 찾으시며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십니다. 위치를 묻는 말이 아니라 숨어있는 존재를 다시 불러세우시는 사랑의 음성입니다. 바쁜 하루를 살다 보면 우리는 자주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남의 시선과 기대를 좇아 걸음을 맞추고 누군가를 닮으려 애쓰는 사이 정작 내 마음의 소리는 저 뒤편에 묻혀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을 저마다 고유한 모습으로 지으셨습니다. 나답게 사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지으신 이의 뜻을 따르는 순종입니다. 남의 인생을 흉내내며 사느라 지친 마음에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물음은 오늘도 다정하게 찾아옵니다. 숨은 자리에서 나와 본래의 나로 서라.

라는 부드러운 초대입니다. 인생은 누군가를 이기거나 흉내내는 경주가 아니라 내게 주어진 하나뿐인 길을 걷는 여정입니다. 흔들리는 날에도 그 물음은 우릴 다시 세우고 하나님이 힘주시는 그 걸음마다 남이 아닌 내 인생이 저마다 빛깔로 아름답고 의미 있게 피어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답게 걸어가는 하루를 보내길 빕니다.

홀리원 내가 주를 믿는다는 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였고요. 이대귀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피아노 버전으로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샬롬 생각은 서호성 목사님의 칼럼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글이었습니다. 인생은 누군가를 이기거나 또 흉내내는 그런 경주가 아니라 내게 주어진 하나뿐인 길을 걷는 여정이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그냥 나답게 걸어가면 된다는 거. 오늘의 샬롬 생각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9시 46분 39초 지나고 있어요.

자, 원하고 바라고 기대합니다. 오늘 특별한 날 맞으신 분들의 축하 사연 도착했는데요. 먼저 찬양사랑님. 분디, 저 오늘 생일입니다. 대구는 지금 비와서 출근길에 엄청 막혔어요. 근데 찰씨 덕분에 기쁨 넘치는 하루의 시작이라고 사연 주신. 어때, 지각은 안 하셨겠죠? 예, 오늘 생일인데. 그래, 아침부터 오늘 밤 잠들기 전까지 벅차게 행복한 특별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지혜님 생일 축하드려요. 햇살공주님께서도 저도 오늘 생일입니다. 부산은 비가 와요. 기분 차분해지는 생일 아침이라고 짧게 자축사연 주셨는데 축하드립니다. 차분하지만 그 소리 없는 아우성처럼 아주 기쁨이 몽글몽글 넘쳐나는 그런 생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햇살공주님도 축하드려요. 자, 이외에도 특별한 날 맞고 계신 모든 분들 좋은 하루 보내시기를 원하고 바라고 또 기대합니다.

한스밴드 피처링 김동민의 생일 축하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정원애님, 부산에는 비 옵니다. 신랑이랑 같이 출근하는데 가을비겠죠.

비가 와도 주님 말씀 따라 기뻐하는 마음으로 금요일 시작합니다. 화이팅! 남기셨고 오늘도 감사님께서 언니네 아들이 31살인데 이번 주일에 결혼해요. 정연찬, 송라영 둘이 하나 되는 기쁜 날 이모가 많이 많이 축하한다 하시면서 이슈가 이시아에게 신청곡 청하셨는데 우리 정연찬, 송라영 두 분의 한몸 되는 날 결혼 축하드리면서 김보규, 이상혁, 이시연, 오정훈, 안예정 함께 부르는 이슈가 이시아에게 끝곡으로 전하면서 물러갑니다. 오늘도 다들 샬롬 하셔요. 안녕!

0: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 출품한 올해 88살 신정순 은퇴 권사님의 사연입니다.
1: 제가 척추협착증으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다리 아파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없어요. 네. 근데 이렇게 잠을 못 잘 빼야 성경을 한번 써보자 하면서 책상 놓고 앉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뭐 쓰다 보니 새벽 3시, 4시까지 돼서 그동안에 전혀 통증이 안 왔는데 치구약 한 벌 쓰고 반 정도 쓰는데 저 척추 협착증이 완전히 깨끗이 나와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안 쓸 수가 있습니까?
0: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람 바랍니다. 전시 관람 문의는 02-2650-7942번입니다.
2: 긍휼의 하나님, 홍수와 산사태로 집과 가족을 잃은 네팔과 티베트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의 눈물을 닦아주소서.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CBS는 네팔과 티베트를 위한 긴급 모금을 진행합니다. 02-2650-7004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모금액 전액은 현지 선교사를 통해 긴급 구호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3: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 돼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은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말씀이었습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러리 사러리 났다 청산에 사러리 났다 머리랑 다래랑 먹고 청산에 사러리 났다 고려시대 대표적 가요인 청산별곡 교과서에도 실려 있어서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이 노래에 나오는 머리랑 다래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과일이죠. 요즘이 제철인데요. 짙은 보라색으로 익어가는 야생 포도가 바로 머루. 그리고 키위의 조상으로 알려진 다래인데요. 키위보다 훨씬 작고 털도 없고 매끄러워서 껍질째 먹을 수 있고요. 산에서 나무하시던 아버지가 따주시던 달콤한 열매로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옛 시인에게 충만한 행복으로 다가왔던 그 소박한 맛과 멋. 우리의 가을날도 이렇게 익어갔습니다.

올 가을은 여러분에게 순간순간 행복을 느끼는 시간들이 더 많아지길 바랍니다. 플라리스 님이 머루다래 너무 맛있죠. 우리 시골에서도 정말 많이도 따서 먹곤 했는데 참 순수한 그 달콤한 맛입니다. 꼴깍 침 넘어가는 소리. 아, 갑자기 그 살짝 시큼하면서도 달콤한 그 맛이 느껴지고 먹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예, 생각나는 맛. 김경혜, 하준이 부른 가을 동화 첫 곡으로 들려드렸고요. 당신을 향한 노래 2시간 함께 할게요. 조주모의 황금 물결도 이어서 준비했는데 같이 들어요.

기프티드 앨범에서 주를 바라보며 그리고 박수진, 주리 전은주가 함께한 좋아요까지 들으셨고요. 뜨거운 볕에 선선히 불어오는 바람이 너무 좋습니다. 패스하자님. 뜨거운 볕이라서 선선한 바람이 더 고마운 것 같아요. 리빈님은 늦은 출근 준비하면서 출석하는데요. 나날이 아름다운 가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긍휼하심님. 긍휼이라는 곡을 신청하시면서 내일 대전 현충원에 계신 부모님께 가려고 합니다. 부모님 뵈러 가는 길도 설레고요. 두 분이 좋아하셨던 꽃도 들고 가려고요. 좀 서둘러서 부모님 뵈러 가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예, 평소에 좋아하셨던 음식 준비해서 가시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김당비가

뵐수 없으면 그리움이 더 크긴 하지만 살아계셔도 또 지금은 뵐 수 없어도 부모님 뵈러 가는 마음은 언제나 설레는 것 같아요. 긍휼하심님과 함께 김담비의 긍휼 들었고요. 오랜만에 당연히 흔적 남기고 듣습니다 하신 동백나무님도 오셨어요. 수아진 760

8988님은 러닝으로 몸을 깨우고 찬양 들으면서 영을 깨워봅니다. 아멘. 소망님, 파김치 마무리하고 커피 내리고 있는데 나이가 있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자식 걱정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주님으로부터 힘 받고 오늘을 기쁨으로 살아내야겠죠. 바람이 참 좋은 오늘이에요. 자녀 생각하면 방법도 모르겠고 내가 도와줄 수가 없어서 안타까울 때 주님, 저는 못하겠습니다. 못합니다. 주님의 자녀니까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전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음이 또 감사더라고요. 우리 요게벳의 노래 같이 들을까요?

푸른 동사님이 우리 늘 자식 걱정. 늘 자식 걱정하죠. 멜리사님, 두 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비님, 자녀를 위해서 한없이 기도하지만 또 끝난 게 끝이 아니고요. 마음으로 늘 기도도 하지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바로 또 자녀 기도인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소망님, 파김치가 익는데도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소망님의 자녀에게도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또 소망님의 기도의 때가 되면 그걸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요괴뱃의 노래, 연평한 조찬미가 함께한 곡이었고요. 제비꽃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고 응답해 주셨어요. 산골 안악내님도 예, 샬롬입니다. 장드보라님, 우정이 우정으로 여겨지고 소중함이 소중함으로 인정되고 따뜻함이 가슴으로 느껴지는, 사랑이 사랑으로 다가오고 추억이 켜켜이 아름답게 쌓여지는 여기는 당향로입니다. 아멘. 시편 12편 해달라고 신청하신 곡이에요.

제 휴대폰 벨소리 찬양이 나오니 더 반갑습니다. 권은주님, 지금 찬양 너무 좋구먼요. 주아랑님, 해달라고. 10편 12편 해달라고. 김주환, 류세라, 류지광, 박지연, 범기회. 많은 사역자들이 함께 부른 곡이었고요. 주의 은혜 곡팀장님께서 부산에는 비가 내립니다. 은혜비 신청합니다 하셔서 이대헌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아까 수아진 7608님께서 빗소리 들으면서 찬양 듣는다고 하셔서 어디지 했는데 아 그쪽 지역엔 지금 비가 내리고 있군요. 제키리님의 신청곡 마커스 워십 앨범에서 들려드려요.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셔서 마커스 앨범에서 들었습니다. 1부 끝곡 어노인팅 앨범에 있는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들려드리고요. 잠시 후 당신을 향한 노래 2부에서 봬요.

0: CBS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3: 곡식이 무겁게 자라서 이랑까지 숙여지기를, 굵게 자라서 100명의 청년들도 뵐 수 없기를, 너무나 무거워서

0: 계절이
1: 홍순관의 노래 계절이 우릴 아름답게 하기를 앞부분의 가사 곡식이 너무나 굵게 자라 100명의 청년들이 빌 수도 없게 하고 100명의 처녀들이 나를 수도 없게 해달라는 것은 히말라야에 자리한 라다크의 씨 뿌리는 날의 민요입니다. 곡식이 이렇게 튼튼하게 자라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히말라야 빙하뿐입니다. 네팔 빙하 쓰나미 희생자들에게 커다란 애도의 마음을 보냅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가 빙하를 지키고 빙하가 우리를 지켜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계절을 지키고 계절이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당신을 향한 2부 마하나임님의 신청곡이었어요. 매일 듣는 조이포유고 당향로지만 요즘 저에게 조금 다르게 다가옵니다. 2주 정도가 됐는데 조이포유 듣고 있으면 복통이 옅어지는 느낌이 저를 편하게 만들어요. 당향로는 마음이 평안해지고 이유 없는 즐거움이 됐습니다. 찬양으로 회개의 시간과 기쁨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주님. 마른 뼈들의 생기를 이라는 곡이었고요. 예수전도단 송정미가 함께한 곡 마하나임님과 함께 들었습니다. 복통이 사라지길 또 마음의 평안이 있길 예, 이 곡을 들으면서 저도 함께 기도했습니다. 마라나타선 삼선리님께서 오늘 찬양 선곡들이 너무 좋아요. 은혜롭게 듣고 있습니다 하셨고요. 지영의 주만 바라볼지라 이어지는 곡으로 준비했어요. 오늘 1부에 우리가 처음 시작하면서 머리랑 달에 얘기를 했었는데 0491번님께서 가을 소풍을 다녀오면 오빠가 달에를 그 손에다가 꼭 이렇게 쥐어주셨대요. 그 생각이 납니다. 가을이면 붉게 익은 감 달린 가지. 또 집집에 한 가지씩은 걸려있었던 그 기억. 홍시가 되면 따먹고요. 지금도 오빠 집 감나무 주렁주렁 맛있는 감이 달려서 익기만 기다릴 것 같아요. 감이 진짜 가을에 딱 생각나는 과일이기도 하죠. 예전에는 까치 먹으라고 또 우리 선조들은 하나씩 둘씩 남겨놨습니다.

딸과 외손녀, 푸른 동사님까지 3대가 함께 듣고 있다고 하신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오늘은 강중현의 목소리로 들었고요. 봄채원님께서 오랜만에 찬양을 들으니까 울컥합니다. 다시 믿음 붙잡고 살기를 기도합니다. 맨 은혜에 신청하신 곡은 지선 이윤화 하니 강찬이 함께 부른 곡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데이비드 저원님도 함께하고 계시네요. 찬양이 때론 우리에게 삶을 돌아보기도 하고 내 믿음을 돌아보기도 하고 지금 맞는 길로 가고 있는 건가? 생각해 보게 합니다. 봄채원님 다시 믿음으로 채우시고 또 감사로 채우시고 기쁨으로 예 삶을 채우셨으면 좋겠습니다. 표고님이 신청하신 곡 아이자야 61 앨범에서 주님의 마음 있는 곳.

바쁜 생활 속에서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힘듦 속에서도 감사함을 주시니 이 또한 감사합니다. 아멘. 새벽샘님께서 신청하신 주가일 하시네. 오늘은 조수아의 목소리로 들었고요. 그 전에 아이자야 61 앨범에서 주님의 마음 있는 곳 함께 했습니다. 가을이 오면 눈부신 햇살에 비친 그대 미소가 아름다워요. 네, 눈부시게 푸른 가을 하늘 우리 모두를 시인이 되게 하는 듯합니다. 우리 인생 중 오늘이 제일 젊은 날, 하나님 자녀의 권세 누리고 즐기고 평강 가운데 지내는 날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꽁여사님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반딧불이님,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신청하셔서 정현주의 목소리로 들려드립니다.

아버지를 닮아있네 위로업 앨범에서 들었고요. 행복한 요한나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내 고향집 같은 당양로, 아니 우리의 당양로 들으면서 병원 진료 마치고 장보고 집에 가는 중인데요. 지난주 목사님이 일상에서 보물들을 찾으라 하셨는데 정원님 목소리와 찬양 들으면서 미소가 싹 지어지는 게 당양로가 저에게 보물입니다. 운전하고 오는데 뭉게구름 핀 하늘이 너무 예쁘고요. 주의 은혜가 가득한 하루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세라별님, 아유 감사합니다. 애인이 김미라님께서 세라별님, 그 목사님 말씀, 일상에서 보물을 찾으라는 그 말씀, 그 보물 중 한 사람이 세라별님이에요. 우리가 서로서로에게 이렇게 보물입니다. 다정한 그레이스님께서 교육 종강날이군요. 아, 그동안 애쓰셨어요. 정말 찬양은 저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은혜를 주니까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자주 올게요 하셨어요. 감사해요. 교육받느라 진짜 애쓰셨어요. 정말이지 방송 자체가 이렇게 은혜로울 수 있다니 너무 감사해요. 이터널 님도 오셨고요. 소망님께서 오늘은 철야를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동안 쉬고 있었는데 아마 찬양이 소망님의 마음을 그렇게 움직였나 봅니다. 주영님의 신청곡 들을까요? 러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 러빔 앨범에서 들었습니다. 상하이 곰돌이님 진짜 어렵게 취업을 하셨잖아요. 처음에는 병원에서도 좀 외국 사람을 쓰는 건데 괜찮을까 이런 좀 걱정? 예, 그런 눈초리로 봤지만 막상 상하이 곰돌이님이 그곳에서 일하시니까 환자들 호응도 좋고요. 다른 직원들이 상하이 곰돌이님이 없으면 일이 안 돼요. 그래서 처음 조건이 주일 성수를 하는 거였는데 자동적으로 주일 성수가 되고 있대요.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주변을 변화시키시고 또 은혜 가운데 환경을 바꾸시는 주님이시잖아요. 상하이 곰돌이님이 그런 축복의 통로로 잘 쓰이고 계시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한 행복한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시다니 그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께 대하듯 환자들을 대하시는 거. 물론 가족들과 출퇴근 거리가 먼 게 좀 마음에 걸리는데 그 또한 잘 또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소랑 지기님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공주마마님이 요즘 회사에서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나 봐요. 마음에는 스트레스가 쌓이고 또 위로받지 못하고 그런 마음.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그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길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초롬의 하나님의 은혜 들으면서 오늘 당신을 향한 노래 인사드립니다. 저는 생방송으로 월요일에 뵐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사랑해 CBS.
1: 삶이란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마치 뱀이 주기적으로 허물을 벗듯이 사람도 일정한 시기가 되면 영혼의 성장을 위해 마음의 껍질을 벗어야만 합니다. 지나간 일을 이제 던져버리십시오. 비록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지만 당신을 초대한 삶에 충실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의 삶 말입니다. 한스 크루파의 마음의 여행자 중 일부입니다.
2: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375장 나는 갈 길 모른입니다. 이 찬송가 가사는 미국의 에드워드 호퍼 목사가 작시한 것입니다. 뉴욕에서 목회를 하던 호퍼 목사가 마지막으로 시무했던 뉴욕의 다다와 육지 교회에는 항구 도시답게 선원들이 많이 출석했으며 일시적으로 정박한 배들의 외항 선원들도 예배에 출석하곤 했습니다. 이들은 말씨나 행동이 거칠었지만 바다가 주는 공포를 늘 마음에 품고 있었고 호퍼 목사는 이들을 위한 찬송시를 작사해 익명이나 필명으로 발표했습니다. 호퍼 목사는 서재에서 찬송시를 작시하다 연필을 손에 쥔 채 엎드려 소천하셨습니다. 교인들이 호퍼 목사를 발견했을 때는 이미 그의 숨이 멎은 상태였습니다. 호퍼 목사가 세상을 떠난 후 그의 서재에서 많은 찬송시들이 발견됐는데 그때서야 교우들과 선원들은 그들에게 은혜와 용기를 주었던 찬송시들이 모두 호퍼 목사의 작품인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이 찬송시의 성경적인 배경은 시편 37편 5절 말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바라는 찬송 찬송가 375장 나는 갈 길 모르니 전합니다.

0: CBS
1: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0: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응원단장 정호의 남자 최인혁입니다. 최씨 집안에 고사성어 가운데 마부작침이라는 말 아시죠? 네,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는 뜻인데요. 아무리 어려운 일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계속하면 마침내 이룰 수 있다는 말입니다. 뭐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루에 한 걸음, 오늘 한 번 더 도전하는 마음이 결국 우리 삶을 바꿔놓습니다. 지금 조금 더디더라도 괜찮습니다. 멈추지만 않으면 됩니다. 사평로 가족 여러분, 오늘도 마부작침의 마음으로 기쁘게 힘차게 내 앞에 하루를 열심히 갈고 닦아보면 어떨까요?

네, 한 걸음 한 걸음 송정미의 찬양으로 오늘 출발했습니다. 출발. 네, 그래 한 걸음 한 걸음 뭐 열 걸음을 한 번에 가려고 하면 한번 힘을 내서 확 갈 수 있지만 오래 못 갈 거예요. 네, 네, 오래 못 갈 겁니다. 꾸준히 한 걸음 한 걸음. 네, 시간. 네, 뭐 만 시간의 법칙이 있잖아요. 일만 시간의 법칙. 뭐든지 연습을 일만 시간을 하면. 거기에 이제 도사란 표현이 뭐 없을까? 고수? 네, 고수가 좀 낫네. 아, 저는 고수를 좋아해가지고요. 아유, 냄새. 네. 고수가 된다는 얘기죠. 네. 그래야 적어도 그걸 가지고 평생 내 직업이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1만 시간 정도 채운 분들 계속 합시다. 포기하지 말고. 1만 시간 전에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열심히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들어와 들어와 사랑인들의 평화의 노래. 오늘도 생방송, 당연히 생방송, 날방송, 네, 생계랑 같은 건강방송 합니다. 샵 7997 모바일 문자 만나루 인보 게시판에 들어와 주세요. 오늘은 중국 중과에서 예수님, 예수님이 광저우죠. 그리고 우리 YH님이 선천이고요. 야, 그럼 진짜 가까이 있는데, 그죠? 오늘은 진짜 멀리서 이렇게 빨리 오셨습니다. YH님이 할렐루야 벌써 금요일이네요. 찬양을 들으며 식사하겠습니다. 목사님 힘내세요. 저도, 예, 너무 감사해요. 네. 그 성도님들께, 예, 목사님께 힘내시라고 또 인사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8486번님이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지금도 도움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저에게 아, 제가 하는 게 뭐 있나요? 저는 그냥 제가 알고 배우고 그 말씀 안에서 배운 하나님의 얘기를 나누는 거고 제 말에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저는 그냥 저를 드리는 것뿐이죠. 예. 여러분과 제가 함께 서로 은혜 받고 서로 도움을 받고 있어서 참 좋습니다. 태현 씨 머리 하고 왔다고. 와, 예쁘게 하셨나요? 인증샷. 네, 올려보세요. 최근에 제가 그 도자기 만들어가지고, 네, 그릇 밑에다가 2만 칼로리 드셨습니다. 라면 그릇을 만들었는데, 굽는 바람에 작아졌잖아요. 예, 그래서 한번 먹어봤어요.

내가 아직 라면은 못 끓여 먹어봤는데 그래도 그런 거 생전 처음 그릇을 만들어 본 기쁨이 있네요. 그래서 뭐든지 아무튼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기회가 있으면 놓치지 말고 해보시고 또 하면 꾸준히 예, 1만 시간의 법칙을 쫓아 해내시면 여러분의 멋진 하나님께 쓰임 받는 도구가 될 겁니다. 영도다리님이 도끼가 바늘이 된다. 목사님 그 처음 들었어. 그래요. 네. 아마 기도 오늘 처음 들었다니 더 저는 기쁘고 예, 우리 참 예, 살면서 조금씩 들어왔던 얘기긴 하죠. 예, 고맙습니다. 스노우 텐님 네, 생방송 수고 많으세요 하셨습니다. 어제 예, 제가 최근에 만난 너무 친한 형님이 계속 방송을 듣고 계셔서 예, 또 CBS에 후원도 하고 계시고 아유 너무 예, 감사합니다. 아무튼 뭐 이게 굉장히 개인적인 사적인 방송이잖아요. 욕심 많고 예, 장선 형님 듣고 계시면 사랑합니다. 네, 건강하시고 여러분의 후원하는 금액들이 우리는 그냥 이 방송 듣고 그냥 단장님이 하니까 후원하지 하는 것 같지만 어떻든 결정에 후원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돈을 하나님 쓰시고요. 그 바치는 것 물질은 물질로 갚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요. 갚는다는 뜻보다 그 삶을 물질로 예, 축복하시는 걸전 알아요. 성경이 약속대로. 네. 자, 이렇게 나누시고 베푸십시오. 장윤영 겸손 나무엔입니다. 주의 옷자락 만지며.

0: 저도 놓습니다 주님. 네. 우리가 무슨 왕관이 어디 있겠습니까? 왕관이 있는 것처럼 산이 말입니다. 참 벼락수정관님은 취업을 위한 시험을 보시는데 시험 공부를 안 하겠다고. 아니 시험은 시험 공부하면 어떻게 좀 열심히 하세요. 네, 오늘 마부작침도 얘기했는데 응원합니다. 네, 그 삶을 출근길. 네, 오늘도 요셉의 꿈님은 출근길에 들어오셨는데 오늘 하루의 모든 일에 네, 지혜를 주시고 주님이 또 당당함도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네. 비타민 이수님, 야 라면 끓인다고 문장이 올라왔거든요. 근데 진짜 코에서요 이 계란 풀린 순한 맛 라면 냄새가 쏙 올라와요. 이제 생각만 해도 이렇게 제 환경을 바꾸는 제가 뭔가 에? 그만, 네, 그만해. 목이 너무 아프대요. 아, 감기 걸린 분들인데요. 제 딸도 예, 목이 아프고 목 누워 있고 지금 이제 출산 딸이 11월 달인데 감기 걸려서 고생을 하네요. 아프지 마세요, 여러분. 희망 이슬비님 반갑습니다. 신청하신 노래 제가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PTO 74번님이 출석 3등 일란가요 하셨는데 이게 지금 세 통로를 들어오잖아요. 만나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전화기 그 문자 메시지로 오잖아요. 서로 안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3등으로 딱 표시되는데 실은 여기서 이제 모든 게 다 나오거든요. 5등 했습니다. 5등. 야, 근데 우린 1등, 다 1등이라니까요. 네, 끝나기 전에 들어오시면 다 1등입니다. 언제 1등 해봐? 이런 때 그냥 제가 정한 룰 좋지 않으세요? 네. 2시간 안에 다 들어오면 뭐 1등. 등. 예. 새벽샘님이 바쁘다 바빠요. 그래도 사평론 꼭 듣고 일하고 있습니다. 저의 생명의 양식입니다. 이렇게까지? 이렇게까지? 너무 고맙습니다. 명가님이 어느 가게 간판이 날로 먹는 집인데 메뉴가 횟집이에요. 단장님의 난로에 생각났어요. 베란다 안 쓴 가정용품 교회 이웃 돕기 갖다 주려고 정리하고 있다고. 정말 부지런하세요. 제가 이번 주에 지난주죠 이제 이번 주에 주일이 시작이니까 이번 주 주일날 갔어 교회 두 군데 갔는데 두 번째 집회한 교회 목사님이랑 다괄하다가 아유 내가 회를 좋아하는데 진짜 모든 회를 좋아하는데 당회는 도대체 소화가 안 되네 이래서 아, 예. 당회 뭐 진짜 목사님들이 참 쉽지 않을 거예요. 예, 장로님도 쉽겠습니까? 뭐. 근데 다만 당회가 행복하려면 본질 외의 것에 자꾸 얘기를 꺼내고 거기에 집중하면 이게 다 망가지는 거예요. 교회가 망가지고 당회가 흔들리면 교회가 흔들립니다. 당회가 당최가 되면 안 됩니다. 당최 해결 방법이 없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모든 목사님이 회중에 당회가 제일 맛있는 날이 올 때까지 네, J4U는 사평론은 함께합니다. 자, 마커스 매일 주와 함께 곡목이 똑같은 찬양들이 많죠. 두 곡을 이어봤어요. 마커스가 부르는 매일 주와 함께 존영, 좌안영 그리고 그 선예가 부르는 네, 매일 주와 함께 두 곡 준비했습니다. 갑니다. 큐 여러분 어서 들어와 들어와.
1: 오늘 우리의 삶에 날마다 새로운 은혜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기 바랍니다.
0: 아멘. 먹다가 젓가락 들고 포초 한

예, 가로 가겠네. 근데 제가 이렇게 사연을 쭉 보고 있잖아요. 이제 찬양이 나가면 보고 있거든요. 네. 우선 기도의 종이 약 접는 집사님 맛있게 드셨나요? 근데 이터널 님이 혹시 새 진행자 요 얘기를 들으셨어요? 오후에 오시는 분 제 뒤로 예, 이어서 이제 뒤에는 그 신청곡만 받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쭉 곡만 나가는 시간이었잖아요. 그동안 녹음해서 이제 새 진행자가 온다는 소식을 제가 감추고 있었는데 다 알고 계시네요. 그러면서 새 진행자 이분이신가요? 하면서 그러면 이분이라는 거는 쟈안영? 예, 알 수 없죠. 수시로 찔러볼게요. 수시로 찌르면 이제 언젠가 누가 말할 것 같으니까 비밀입니다. 다만 뭐 찬양 사역자들이 다 훌륭하죠. 네, 대부분은 훌륭하고 근데 그래도 참 예쁘다 싶은 후배들이 있잖아요. 예. 진짜 찬양 시작할 때부터 저보고 롤 모델이라고 종종 자주 예, 얘기했던 후배가 지금은 뭐 제가 보면 제가 그 후배를 롤 모델처럼 보여요. 너무너무 예쁘게 잘 사역을 해오고 있는 여러분 참 좋아하는 분입니다. 네. 자매인지 형제인지는 알 수 없죠. 네.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알지만 알려드리지 않아요. 예. 이렇게 출첵도 이렇게 안 오는데 지금 100명이 안 들어왔는데 어떻게 말을 해. 1부 안에 200명 들어오면 제가 얘기할게요. 시애틀 야 0720번님 반갑습니다. 한국은 날씨 좋은가요? 소중한 하루 되세요. 오세요. 진짜 최고입니다. 지금 날씨가 미세먼지가 이렇게 오랫동안 없는 거 제가 요즘 못 봤거든요. 미세먼지가 거의 한 달 동안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진짜 맑은 가을 하늘에 시원하고요. 이제 오십시오. 네, 오십시오. 제가 내년 3월쯤에 시애틀 갈 것 같은데 지금 기도 중입니다. 밴쿠버 갔다 시애틀을 갈까. 네, 그때 뵐 수 있으면 너무 좋겠네요. 네, 어느 교회 다니시는지 그 교회도 집회를 한번 갈까요? 네, 알려주세요. 최 여사님 생방송이면 싱싱한 사평로겠죠. 야채일까요? 화로일까요?인데 아까 말씀드렸죠. 화로입니다. 화로. 어제 진짜 장선영님 아까 그 형님이 네, 진짜 비싸고 맛있는 도시락을 사주셨는데 거기에 회가 네, 먹으려 했더니 퍼다닥 거려가지고 그렇게 싱싱한 회였다고요. 네, 거짓말 이거 아시죠 여러분. 오랜만에 점심 컵라면 먹었는데 다니엘 말씀에 웃음이 픽씩 나왔어요 하면서 여러분이 웃을 수 있다면 난 뭐든지예요. 난 뭐죠? 네가 좋아하는 무엇든지 할 수 있어. 정수라 노래였나 뭐 그랬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달려와 주시고 함께해 주세요.

애들 너무 귀엽죠? 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 찬미 워십 팀의 자녀들로만 구성돼서 부른 찬양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 날씨 좋은 가을에. 네, 저에게 편지 좀 써주세요. 샵 7997 모바일 문자와 만나루이모 게시판입니다. 길경자님, 행복만땅님 출장 일정으로 오늘도 2시까지 함께할 수 있다고. 와, 너무 좋습니다. 아드님 치료 잘 받고 네, 믿음 안에 잘 살아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사임당님 오셨어요. 너무 감사하고요. 그 기도 꼭 응답되시길 바랍니다. 형통의 삶을. 리빈님이요. 어제 야근하고 이제 식당으로 출근했습니다. 아까 올라온 거예요. 제육볶음 있는 쌈밥. 아, 진짜 저는요. 그 제육볶음이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최고의 1등 예, 메뉴라고 하네요. 저도 너무 좋아해요. 진짜 좋아요. 우아한 꽃별님 12시 시작하면서 듣고 있다고. 진짜 고맙습니다. 눈 뜨면 레인보우는 저의 껌딱지인데 출첵하시는 분이 저거 안타까운 최인영님의 목소리에 문자 남겨요. 처음 오셨어요. 처음 그러면서. 야 좋다. 너무 좋다. 네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지선 구원으로 인도하는 안성진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예수를 만나면 이미 완전한 복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복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복을 세어보는 겁니다. 아시죠? 네, 우리는 복을 기다린 사람이 아니라 복을 가진 사람인걸요. 은혜를 가꾸는 이님이

직원들과 식사 후 산책하고 들어와 이어폰 끼고 잠시라도 청취합니다. 고맙습니다. 순례자님 병원 검사 결과 좋아서 저도 기쁘고요. 조영은님 달려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이 흐르고 아름다운 하늘과 구름 보며 운전하는데 너무나 감사하네요. 수희님. 예, 그래도 안전, 운전. 찐라이프님 바뀌는 게 아니라 제 뒤에 진행자가 없었는데 진행자가 생기는 겁니다. 10월 달에. 와, 타코마 중앙장로교회 갔었죠. 야, 이번 진짜 가기 갈거갈수 있으면 가게 되면 20년 만에 가는 것 같은데요. 세상에, 세상에. 아유,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 2부에서 또 만나니까, 2부에서 더밥다 먹었으니까, 그냥 확실하게 환영할 테니까 들어와 주세요. 내길 더 잘하시니 김태웅입니다. 2부에서 만나요.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복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 출품한 올해 88살 신정순 은퇴 권사님의 사연입니다.
1: 제가 척추협착증으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다리 아파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없어요. 네. 근데 이렇게 잠을 못 잘 빼야 성경을 한번 써보자 하면서 책상 놓고 앉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뭐 쓰다 보니 새벽 3시, 4시까지도 써. 그동안에 전혀 통증이 안 왔는데 친구약 한 벌 쓰고 반 정도 쓰는데 저 척추협착증이 완전히 깨끗이 나아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안 쓸 수가 있습니까?
0: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람 바랍니다. 전시 관람 문의는 02-2650-7942번입니다.
2: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74편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이제 명절이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주님, 이번에 모이는 모든 식구들 만나 인사하고 무엇보다 사랑하게 해주세요. 옛날 얘기로 목소리가 커지는 게 아니라 예전의 고마움으로 눈물 가득하고 가슴 뭉클한 명절 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교회 다녔던 조카들이, 형제들이, 친척들이 안 나가고 있다면 이번에 모임을 통해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다시 교회를 다니며 예수님을 더 깊이 예배드릴 그 기쁨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명절을 앞두고 분주한 많은 우리 식구들이 있습니다. 건강 지켜주시고, 여전히 더 많은 것을 나누고 싶고 보내고 싶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나눌 수 없는 환경에 있는 우리 식구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명절 어느 해보다도 더 행복한, 서로를 섬기고 서로에게 더 많이 주고 싶어서 그렇게 주의 사랑으로 섬김이 가득한 명절 되게 해주세요. 명절을 기다리며 명절 앞에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의 기도에 이어서 저의 목소리로 기다리시네 여러분의 친척 가족들이 다 예수 믿길. 이건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온 세상에 수많은 동물과 생물이 있는데 어떻게 사람만이 학교를 다니고 이렇게 살아가겠어요. 하나님 형상 닮아 사람을 만드신 거고요. 네, 천국 가는 길도 그래서 창조주만 예 창조주만 하실 수 있는 길이에요. 지옥과 천국은 반드시 있고요. 그래서 온 가족이 꼭 예수님 만나길 바라고 믿음이 떠났던 자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리스님과 은하수구슬옥님이 제 노래 듣고 싶다 하셔서 제가 오늘 이 곡으로 참 오랜만에 보내드리고 싶고 또 추석에 온 가족 예수 믿으시길 바라는 마음에 네. 예, 보내드렸습니다. 들어와 들어와 어서 달려와 주세요. 주님의 살림 추석 준비 조금씩 준비하러 시장에 왔습니다. 조금씩 명절 분위기 나는 것 같아요. 시장 보고 지나가는 길에 이쁜 찻집이 보이길래 쉬어가려고 들어와 아이스 커피 먹으며 이어폰으로 들으며 맑은 가을이 들어오는 창가에 앉아봅니다. 잘하셨어요. 틈틈이 이런 시간 그냥 일이 시작되면 일을 끝까지 막 하지 말고요. 틈틈이 예, 해야 될 거 끝까지 마무리하더라도 참 좋으신 것 같아요. 남해의 찬양이 오늘 나가가지고 예, 다음에 꼭 보내드릴게요. 파크릭스님이 오늘 오랜만에 날씨도 너무 좋고 추석 명절 앞두고 큰맘 먹고 냉장고 청소를 열심히 하는데 안 들어올 수가 없네요. 청소하다 들어오셨나 봐요. 고맙습니다. 튜일님님이 늦게 들어왔어요. 가게 손님 들어와서 화장실도 못 가고 있어요. 그래도 단장님 화난 목소리에 잘 견디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발음이 안 좋죠. 화가 난 목소리가 아니라 환한 목소리. 근데 소양의 광야라는 곡이 없네요. 예. 계속 찾아봤는데 없어서 예, 정확한 건지 아니면 유튜브에 올라왔는데 여기에 저장 안 돼 있는 부분도 있어서 아, 들장미 소녀님 따라 하셨네요. 기다리시네 여기 따라 하셨나요? 돌아오기를 네 영도다리님은 제 목소리냐고 그 뭐 남이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자, 이길 승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주리 힘내세요. 한 곡 더 갈게요. 아름다운 세상에 울지마까지 쫙 나가는 동안 뭐가 또 쫙 들어와야 돼요? 네, 출첵이 쫙 들어오세요. 샵

아름다운 세상 울지마까지 듣고 왔습니다. 어서 달려와 주시고 많은 분들 달려오셨어요. 영원사랑님 저도 사랑합니다. 실버벨님, 땅의 사람님, 논란토끼님, 백두한라산님, 고은강님, 평화지기님. 많은 분들 다 얘기할 순 없고요. 예, 그래도 너무 감사합니다. JY 삼형제 화팅님, 백드럼님. 아이디가 백드럼이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드럼을 치시나요? 네, 너무 반갑습니다, 진짜. 상그레님이 친정가서 대야 포장했는데 대야가 살려달라고 팔딱팔딱하네요. 아, 대야가 살지 않아야 우리가 행복한 거죠. 이거 참나. 대야에 진짜 미안하다 하시겠네요. 오솔향님이 빠작빠작 눌어붙은 돌솥밥. 빡빡 긁어먹고 허름한 골목길로 털레털레 사무실 들어갑니다. 야, 이렇게 네 글자 우리나라 말은 참 이렇게 제가 몰랐던 단어들을 오솔향님이 이렇게 보내주셔서 써주셔서 참 예스럽습니다. 예스러워요. 네, 감사합니다. 동시미님이 오래간만에 오셨어요. 제 아내가 하나님께 딸도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을 위해 오늘도 저는 자기 부인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4180님의 그 가족들이 아이들이 예수 믿기를 얼마나 바라는지 마음이 느껴지네요. 우리 모두가 그러지 않았을까요? 진짜 여러분 가족들 적어도 정말 친척들과 가족들이 예수 안에 정말 참 구원의 역사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이단에 가지 않기를 바라고. 이단이 바깥에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 개인 견해예요. 교회란 이름으로, 예, 목사란 이름으로도 있으니 자 교회 잘 선택해서 가시길 바랍니다. 진짜 축복의 사람 있네. 네, 구원은 있고요. 좋은 교회도 많고 있고요. 네.

읽어갔대. 한밤중에 목이 말라 냉장고를 열어보니 한 귀퉁이에 고등어가 소금에 절여져 있네. 어머니 코고는 소리 조그맣게 들리네. 어머니는 고등어를 구워주려 하셨나 보다. 소금에 절여놓고 편안하게 주무시는구나. 나는 내일 아침에는 고등어 구이를 먹을 수 있네. 나는 참 바보다. 엄마만 봐도 봐도 좋은걸. 우리나라에서 그 가난한 시절, 그래야 뭐 고작 60년 전, 70년 전, 50년 전, 예, 특히 이 시대는 한 60년 전으로 보면 되겠죠. 생선 하나 먹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 일을 열심히 하고서 고등어를 사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그죠? 그랬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어보다 더 좋은 건 엄마만 봐도 좋은, 예, 어머니 계시나요? 이번 명절에 계시다면 더 꼭 찾아뵙고 만나뵙고 가까이 계시면 자주 찾아뵈시기 바랍니다. 고등어보다 엄마가 천배 만배 아니 억만배 더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다 똑같죠? 노래 가사처럼. 그렇게 행복한 여러분의 가정 명절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곡 어때? 김창환입니다. 어머니와 고등어.

아래로. 단장님 나이가 어떻게 되냐고요? 물어보진 마시고요. 정말 정말 가난한 시절에서 정말 최고의 부자 부유한 시대, 그리고 최고의 아날로그에서 최첨단의 시대를 다 살아간 우리. 그래서 그 예정이 무엇인지도 알고 가난이 무엇인 줄 알고 눈물이 뭔지도 아는, 그리고 따스함이 무엇인지도 아는 세대입니다. 우리 세대가 잘 모르는 다른 세대라고 그러죠. 가난에 들어간 세대를. 그 다른 세대가 맞는 것 같아요. 아무리 가르쳐도 경험하지 못한 걸 말로 표현한다고 감성이 좋다고 알아내는 건 아니더라고요. 조금은 알겠지만. 그렇지만 결국 신앙이라는, 예수님을 알미라는 것 안에는 그게 가능할 것 같아서 우리가 더 믿음으로 잘 자녀들을 키우고, 또 그걸 나이가 똑같다고 그걸 기억하고 그 감성과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또 많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의 사랑을 주변에 많이 전할 필요가 있겠죠. 잊은 자들이 더 많으니까. 원미산 너굴님이 오늘부터 친언니 하기로 한 자매에게 알림 톡해서, 야, 조이풀을 알려주셨대요. 남편 없이 아들 둘 키우느라고 열심히 사는 분이라는데, 그분이 정말 예수의 은혜를 알고 이 방송 들으며 찬양 중에 하나님 만나고 또 하나님의 사랑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잘하셨어요. 8486권님 오늘도 덕분에 기쁨 평안의 시간 가지고 있다고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부모님 역할 사랑 축복 보호 인도하신 평생 누리시길 기도드립니다 해주셔서 감사해요. 라니님이 고민 질문을 하셨어요. 여러분도 함께 올려봐 주세요. 저희 아이가 고3 청소년부 찬양팀 리더로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요, 선생님께 그만하고 싶다고 했다고 하네요. 찬양 부르기를 누구보다 좋아하는 아이고 이번 청소년부 수련회 가서도 많은 은혜 받았다고 좋아했는데 왜 하기 싫으냐고 했더니 그냥 이래요. 어떻게 해야 줘야 될지 모르겠다고. 뭔가 문제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수고했다고 먼저 해주시면 어떨까요? 너무 수고했다 그래.

그냥 하기 싫으면 이제 뭐 고3이니까 또 네 마음이 편한 대로 하라고 그동안 너무 애썼다고 하신 다음에 마음이 좀 풀릴 듯할 때 뭐 다른 이유가 있었냐고 슬쩍 물어볼 수도 있죠. 뭐 지금은 그냥 수고했다. 아, 그동안 너무 잘했어. 아들이 보기 좋았어. 뭐 이렇게 하는 게 그리고 타이밍을 찾아보는 게 어떨까 싶네요.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긴 한데 더 좋은 예, 조언 하실 분들 글 들어와 주세요. 아이고 자식들이 그러면 마음이 그렇죠. 조선건 주의 은혜라 시와 그림의 물 위를 걷는 자 이어볼게요.

찬양팀 리더 하는 그 자녀분들 이렇게 경험한 분들이 있어서 글을 올려놔야 한번 쭉 보십시오. 아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게 무리를 걷는 자. 예. 듣고 왔습니다. 신청하신 곡인데 예, 피아 워십의 신로함으로 끝곡이 있어서 피아 워십 곡으로 신청하셨는데 원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우리 딸도 고등어보다 엄마를 더 좋아하겠죠. 예, 그러면서 주중에 한 번씩 딸 집에 온대요. 한 끼밥 챙겨줄 수 있어서 좋아요. 오늘도 딸 집에 왔는데 출근한 뒤 식탁 위에 있는 것으로 보아서 딸은 아침 못 먹었나 봅니다 하시면서 따님 선생님이신가 본데 아이고 그렇지 않으시죠. 네, 다행히 오늘 저녁 돼지갈비찜 해놨다고. 그 돼지갈비찜보다 그걸 해놓고 간 엄마의 사랑 느껴. 딸들은 다 알죠. 네, 너무 그 따님 좀 복받은 거예요. 그죠? 옆에 계셔주셔서. 리빈님은 아버님 96세, 어머님 87세. 아, 그래도 아이들과 매 주말에 뵈러 간대요. 두 분만 같이 계시는군요. 야, 건강하신가 보다. 저 잘하시고 있어요. 꽃시장 다녀와서 떡순이 사와서 이제 먹는다고. 배고프시겠다. 야. 예, 축복과 은혜의 나날님도 퇴근길 김밥 한 줄 먹고 명절 선물 사러 가신대요. 에이구, 두 줄 안 드세요? 한 줄, 두 줄 드세요. 두 줄 드셔야 됩니다. 들에는 벼가 황금빛으로 물들어가고 산은 초록초록 하늘은 푸른 구름 동동 하연의 신비 하나님의 작품 너무 귀하고 아름답다고 장지영님이. 예, 오늘 신청하신 노래 아니,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못 보내드리네요. 죄송합니다. 최 여사님이 우리 엄마 여러 가지 형편으로 요양원에 계시는데 그곳에서도 오로지 딸 걱정이에요. 밥 잘 챙겨 먹고 아프면 병원에 가라. 정작 그러게 말입니다. 어머, 엄마 아빠는 다 그런 것 같아요. 참 오늘 이렇게 약간 마음이 끝날 즈음에 마음이 그러네요. 부모님 생각에 그립기도 하고 저 난 두 분 다 안 계시니까. 감사해 님이 고1 아들이 초중고 중학교 때 학폭 피해로 사회 불안이 생겼대요. 주님 아 고등학교를 계속 기독교 고등학교 갔는데 여전히 불안함. 학교에 못 가고 있다고. 이거는 그 이전에 좀 잘 치료받는 예. 병 의사나 병원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선은 전문 의와 전문 병원에 잘 찾아가 보시면 어떨까요? 기도하면서 찾아가 보시면 좋은 해답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아이가 제일 힘들 거고 부모님들도 힘내시길 여러분. 감사인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아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꼭 부탁드립니다. 자, 피아워십의 실로암이 오늘 끝곡이네요.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내일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하고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내일 만나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0: 긍휼의 하나님, 홍수와 산사태로 집과 가족을 잃은 네팔과 티베트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의 눈물을 닦아주소서.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CBS는 네팔과 티베트를 위한 긴급 모금을 진행합니다. 02-2650-7004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모금액 전액은 현지 선교사를 통해 긴급 구호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

0: 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1: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요엘 2장 23절 말씀이었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나의 실수, 편견, 부족함까지 내가 나를 못마땅하게 하는 모든 것들, 그것도 최선의 삶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싹 빼면 자기 삶이 완벽해질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런 허접함과 못마땅함이 포함될 때 그제야 그 삶이 완성되는 거예요. 세상의 편견이 사라지고

0: 오해가 없으면 생이 완벽해질 것 같아요? 아닐 거예요. 가장 고도로 프로그래밍 된 게 지금 모두의 삶이라고요. 못 하나 빼거나 더할 게 없어요. 배경옥 인터뷰집 다른 남자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주의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듣고 싶으신 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긍휼의 하나님, 홍수와 산사태로 집과 가족을 잃은 네팔과 티베트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의 눈물을 닦아주소서.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CBS는 네팔과 티베트를 위한 긴급 모금을 진행합니다. 02-2650-7004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모금액 전액은 현지 선교사를 통해 긴급 구호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이사야 45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오후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마지막 지푸라기가 낙타의 등을 부러뜨린다. 강인한 낙타는 300kg이 넘는 짐을 지고도 사막길을 거뜬히 걷는데요. 그 낙타가 가벼운 깃털 하나에 무너진다는 겁니다. 처음엔 과장처럼 들리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삶에서도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지인의 무심한 한마디, 생각지 못한 나쁜 소식, 믿었던 사람의 배신. 그 마지막 깃털 하나가 결국 삶을 무너지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이번 주말 그 마음의 짐을 잠깐 내려놓는 시간 가져보시겠어요? 오늘 첫 곡입니다. 찬송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남우엔의 목소리로 듣고요. 양재훈 편곡의 찬송가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프레이즈너스 싱어즈의 찬양으로 이어서 듣습니다.

0: 방금 들으신 곡은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서지혜의 찬양이었고요. 앞서 들으신 곡은 찬송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나무엔의 목소리로 양재훈 편곡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프레이즈너스 싱어즈의 찬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1: 여러분은 지금 전진의 주님을 찬송하면서를 듣고 계십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는 은혜로운 찬송, 찬양대가 즐겨 부르는 합창, 전 세계 크리스천들이 함께 부르는 성가와 CCM, 찬양 연주곡 등 세상의 모든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듣고 싶은 신청곡은 문자 샵 7997, 우물정 7997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분은 CBS 레인보우 어플 채팅방이나 CBS 만나앱에서 사연 남겨주세요.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닭갈비 본고장의 맛, 국산 닭다리살과 차별화된 양념소스로 만든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과 간장 닭갈비 세트, 원조의 품격 팡파미유에서 드리는 강릉 육종마늘빵, 국산 곡물만 사용하는 대한민국 대표 선식 기름 전문점 오곡형제에서 미숫가루, 커피의 도시 강릉에서 드리는 강릉 커피빵과 커피잼, 그리고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송하면서 복된 시간 보내세요.
0: 이번에는 세계인들이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핀란드 찬송가 유말라 기타 시엘루니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를 핀란드 소프라노 소일레 이소코스키의 찬양으로 준비했어요. 시편 103편을 가사로 만든 찬양이고요. 가사는 이렇습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겸손히 주님을 높입니다. 내 심령은 이제 기뻐하며 구주 안에서 즐거이 노래합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고요. 이어서 호레이셔스 보너의 시에 영국 작곡가 랄프 본 윌리엄스가 편곡한 I heard the voice of Jesus say,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네. 케임브리지 트리니티 칼리지 합창단의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예라모십의 찬양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까지 세 곡 함께 하시죠.

핀란드 찬송가 유말라 기타 시엘루니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소프라노 소일레 이소코스키의 찬양이었고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네. I heard the voice of Jesus say. 케임브리지 트리니티 칼리지 합창단이었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예라머십의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였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초의 찬송가인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며 찬양을 함께 나누는 오늘의 시편. 오늘은 삶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부르짖는 시편 61편 1절에서 4절을 성우 손정아 권사의 낭독으로 전해드리고요. 시편의 은혜를 나누는 찬양도 이어서 듣겠습니다.

시편 61편 하나님,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내 기도 소리를 귀담아 들어주십시오.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 주님을 부릅니다. 내 힘으로 오를 수 없는 저 바위 위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오 원수들에게서 나를 지켜주는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내가 영원토록 주님의 장막에 머무르며 주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겠습니다. 셀라.

시편 61편 낭독 후 전해드린 곡은 찬송가 내 맘이 낙심되며 루아흐의 찬양이었고요. 나의 피난처 예수 시와 그림의 곡으로 내가 산을 향하여 테너 이준범 황현안 바리톤 안민규 베이스 최승원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의 신청곡 들려드릴게요. 울집 마녀님이 보내주신 조유진의 구름 그리고 김찬양의 모든 계절에 함께하신 주 들려드려요.

이번 한 주 어떠셨어요? 마음속에 무거운 것들을 지니고 주말을 맞고 계신가요? 아무에게도 말 못한 걱정, 혼자 사귀고 있는 속상함, 버텨야 한다는 마음으로 꾹 누르고 있는 것들. 우린 저마다의 짐을 지고 힘겹게 살아가죠.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도와주겠다고 하시고요. 함께 짐을 지겠다고 하십니다. 주님의 품에서 평안히 쉬시는 주말 되세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전진이었습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4: 초가을 풀숲에서 들려오는 긴꼬리의 노래입니다. 긴꼬리는 풀이나 관목, 나뭇가지와 잎 이외에서 생활하는 깃두람이입니다. 가늘고 녹색인 몸은 식물 사이에 숨기의 제격이라 모습을 찾기보다는 노래로 먼저 존재를 알아차리게 됩니다. 긴꼬리는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 노래하기도 합니다. 잎에 구멍을 내고 그 사이에 몸을 넣은 뒤 노래하는데요. 그러면 잎이 확성기 역할을 해 작은 몸에서 내는 노래를 더 크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긴꼬리는 작은 몸으로 우리나라 가을의 소리 풍경을 풍성하게 만드는 멋진 음악가입니다.
5: 곡식이 무겁게 자라서 이랑까지 숙여지기를, 굵게 자라서 100명의 청년들도 뵐 수 없기를, 너무나 무거워서

0: 계절이
1: 홍순관의 노래 계절이 우릴 아름답게 하기를 앞부분에 가사 곡식이 너무나 굵게 자라 100명의 청년들이 빌 수도 없게 하고 100명의 처녀들이 나를 수도 없게 해달라는 것은 히말라야에 자리한 라다크의 씨 뿌리는 날의 민요입니다. 곡식이 이렇게 튼튼하게 자라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히말라야 빙하뿐입니다. 네팔 빙하 쓰나미 희생자들에게 커다란 애도의 마음을 보냅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가 빙하를 지키고 빙하가 우리를 지켜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계절을 지키고 계절이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CBS 스페셜입니다. CBS 스페셜은 CBS TV가 제작한 올포원, 성서학당, 새롭게 하소서, 잘 믿고 잘 사는 법 등 신앙 프로그램을 오디오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경을 쉽게 이해

하도록 풀어주는 눈높이 강의와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신앙인들의 간증, 말씀에서 지혜를 얻는 큐티, 우리의 삶과 밀접한 수많은 신앙적 질문 등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자양분인 말씀을 다양한 시선을 통해 새롭게 알아가는 프로그램을 만나봅니다. 오늘은 말씀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을 보내드립니다.

0: 성경에 예수님께서는 33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여러 이적들을 행하셨죠. 그 중에서도 물 위로 걸어오셔서 제자들을 만나신 그 사건을 오늘 올포원에서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뭔가 좀 다른 이적들과 다른 점 못 찾으셨나요?
1: 예수님이 몸소 하셨다. 예. 죽은 자 살리고 병을 고치고 물을 포도주로 만든 것처럼 그런 건 대상에게 하신 거지만 이번에도 물 위로 직접 걸어오셨잖아요. 이걸 보여주셨잖아요.
2: 그러니까요. 네. 그냥 말로만 바다야 잠잠해라 라고 하셨어도 됐을 것 같은데 예수께서 직접 이렇게 바다라고

0: 그래서 무서워하겠다.
1: 그랬을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믿음 없는 자들아 하시면서 이렇게 호통을 치셨잖아요. 눈앞에서 이제 믿음 약하다고 하시면 사실은 제자들이고 예, 지금의 목사님들과 같은 입장이신데 목사님들이 들으셨다면 어떠셨을까 싶어요. 예, 네. 이 말씀을 직접 들으셨다면. 네.
2: 전설의 고향이 떠오르고요.
1: 맞아요.
2: 누가 안 올랐겠어요. 깜깜한 밤이고 조명도 없고 또 파도가 거세게 치는 그 갈릴리 바다는 별도 안 비치거든요. 근데 뭔가 물체가 물 위로 걸어오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1: 진짜 유령이다.
2: 진짜 중요한 거는 믿음이 작은 자라고 했기 때문이지 만일에 믿음이 없는 자더라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적다와 믿음이 없다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그 작은 믿음이 겨자씨 같은 믿음이 커서 새가 깃들이잖아요. 그 작은 비둘기의 믿음이 크고 크고 커서 순교의 바늘에 들어가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됐으니까 망정이지 계속 작은 자 작은 자로 살았더라면은 아마 성의 기록이 안 됐을 거예요. 네.
3: 이상하 목사님은
4: 정말 영화의 한 장면 같고요. 저는 조금 그 장면 보면서 그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맞이하고 싶지만 현실은 좀 기절하지 않았을까.
5: 이미
3: 노래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올포원의 첫 출연이신 정동제일교회 천영태 목사님이 오셨는데요. 네. 목사님 이렇게 이런 주제도 설교에서 좀 자주 다루는 그런 주제인가요?
6: 이 혼돈, 혼란, 고난 이런 자체가 우리 인생 자체이기 때문에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나 많이 겪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방할 때 특별히 많이 사용하는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3: 네. 예. 자, 익히 알고 있지만 하면 팔수록 뭔가 흥미있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오늘 또 새로 모신 목사님과 함께 더욱 새롭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숙 목사님 설교부터 청해 듣고 얘기가 나누도록 하죠.
2: 나도 무료로 걸을 수 있는가? 걸을 수 있다. 단 주님이 허락하시면 가능하다. 하는 답을 놓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주님만 가능합니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고 이례적 사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자들의 믿음을 다지시기 위해서 하신 사건이에요.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걸었다와 물에 빠졌다 사이에 의심이 들어갑니다. 누구라도 의심하면 추락합니다. 신앙의 적은 의심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의심했기 때문에 바다에 빠졌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다시 드립니다만은 나도 걸으면 어떻게 될까? 걸을 필요가 없습니다. 뭐하러 걸어요? 다리가 있는데. 그 사건은 그때 거기서 필요한 이례적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해 보고 싶다든지 그때 그 사건을 재현하고 싶어서 나도 걷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요즘 현대 과학이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 시험을 합니다. 요즘에 챗GPT라는 게 나왔잖아요. 제가 엊그제 그 질문을 했어요. 박종순 목사에 대해서 알려줘. 그랬더니 한 2초, 3초 안에 답이 쫙쫙 나오더라고요. 박종순 목사는 한국교회 지도자였는데 이단과 일로가 돼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고 벌금을 얼마를 내야 되고 그게 답이에요. 그게 웃기는 소리잖아요. 현대인들이 신처럼 숭배하는 그리고 따르는 현대 과학이 그렇습니다.

0: AI는 양심이 없습니다. AI는 윤리도 없습니다. 인격적 존재가 아닙니다. 내 모든 인생 살을 때 거기다 질문하고 거기에 대답을 찾고 하나님께 물어야죠. 하나님의 대답을 들어야죠. 내 목회자들도 거기다 많이 물어본대요. 요한복음 3장 16절 본문으로 설교를 만들어줘. 착착착착착 나오는 거예요. 그게 설교가 되겠어요? 자기가 기도하고 자기가 눈물을 흘리고 자기가 감동한 말씀을 묵상하고 만들어야 설교가 되는 거지. 아마 제 생각에 모자라서 인간이 만든 현대 과학 문명이 바벨탑이 될 것 같아요. 무너질 거예요.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이 뭡니까?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초월적 능력을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누가 무료로 걷겠어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고 이례적 사건, 예수님만 그 일을 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초월적 능력의 주님을 밝히는 사건이고, 두 번째는 의심하지 마라. 베드로만의 의심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목표를 하면서 의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의심하면 추락합니다. 너희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을 줄로 믿어라. 기도도 의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의심하지 마십시다.
1: 아멘.
0: 그리고 결론적으로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2: 아멘.
0: 참말로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고백이 확립돼야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또 교회가 건강하고 또 교회가 건강하면 나라도 건강해지고 건강한 삶을 우리가 일궈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도 걸을 수 있는가? 걸을 수는 있다. 그러나 걸을 필요는 없다. 주님만 가능하시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님의 행하신 기적은 무리로 거신 것뿐만이 아닙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고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아니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1: 주여.
0: 나의 그리스도시고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1: 아멘.
0: 의심하지 않고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2: 아멘.
0: 신앙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2: 아멘. 아멘.
3: 제가 처음 부목사를 시작했었을 때 아주 인상 깊은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아들이 특전사에 근무하고 있는데 본인이 특전사 여군 같은 그런 분이셨어요. 아들이 준 군복바지를 늘 입으시고 아들이 준 군용 색을 이렇게 메고 교회 뒤에 있는 북한산을 늘 오르셨어요. 군살이라고는 정말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누가 봐도 건강한 분이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늘 하루도 거르지 않고 북한산을 다녀오고 난 다음에 대구로 가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늘 교회에 오시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오면 뭐 겉절이 김치를 담그기도 하고 교회 사역을 하고 있는 그 본인 동기분들, 신앙의 동료들에게 꼭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헌신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건강 주시지 않아. 나처럼 등산해야 돼. 우리 나이는 등산이 최고야. 그리고 먹는 거 잘 조절해야 돼. 그냥 댁에 가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한 달 후에 덜커덩 우리 그 집사님이 암에 걸리고 말았었어요. 그렇게 당당하셨던 분이. 소식을 듣고서 수술 당일날 첫 타임에 수술하시는데 제가 신방을 가게 됐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이 왼쪽 편에는 아직도 이제 주무시고 계시는 또 다른 환자분이 커튼을 이렇게 쳐놓고 아마 쉬고 계셨던 것 같고 우리 집사님께서는 들어가니까 오른쪽에 커튼을 다 열어놓고 성경책을 앞에다 놓고 침대 위에 앉아 계셨어요. 둘이 앉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나누며 그분을 위로하고 수술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라고 제가 선택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바다 위를 걸으신 예수님. 그런데 그렇게 당당하셨던 그분이 떨고 있는 거예요. 바들바들바들 떠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오늘 이 말씀을 하나하나 전하면서 그분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말씀을 이렇게 나눴어요. 집사님 힘내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앞에 앉아 계신 우리 집사님은 계속 떨고 있는데 아멘은 뒤에서 하는 거예요. 그 커튼 뒤에 맞은편에서 계속해서 집사님 힘내시고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이렇게 보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뒤에서 계속 아멘 아멘 아멘 하시는 거예요. 신방은 앞에다 하고 있는데 은혜는 뒤에서 받더라고요. 기도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뒤를 돌아봤더니 어느새 커튼이 다 열려져 있고 그분이 무릎을 꿇고서 성경책을 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목사가 어떻게 외면하겠어요. 그분에게 다시 가서 지금의 상황을 묻고 그분을 기도해 드렸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두 분 다 수술이 잘 끝마쳐졌습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6장에 보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이라는 말씀은 우리 삶의 불친절이 다가올 때 함께 나누었으면 좋은 말씀입니다. 핵심 말씀은 48절 말씀 같아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중요한 단어가 힘겹게라고 하는 거예요. 헬라어 원어에 보면 고난당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수님 말씀을 제자들이 듣지 않은 것도 아니죠. 건너편에 먼저 가 있어라 라고 말씀하셔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노를 저어서 건너편으로 가고 있는데 맞바람이 불어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지금 가지 못하고 밤 사경이나 됐는데 바다 한가운데에서 계속 제자리로 돌고 있는 것이죠. 힘겹게 애를 썼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들이 당하는 상황들을 우리들은 혼란이라고 얘기하고 혼돈이라고 얘기해요. 혼돈 막 뒤섞여져서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죠. 이 혼돈은 반드시 혼란으로 또 이어져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이 헬라어 원어에서 이야기하는 힘겹게 고난당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지금 제자들은 말씀대로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 그런 고난들이 많이 있죠. 힘겹게 실존의 문제죠. 자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랑으로 양육하는데 자녀가 곁길로 갈 때 우리가 지금 얼마나 마음이 힘겹고 어렵겠어요. 절약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제적인 교통 때문에 힘들 때 여러분 우리들이 당하는 것이 힘겹게 고난당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우리들이 두 번째 오늘 보실 말씀은 무엇이냐면 동사예요. 그들에게 오사 그들에게 가시니 배가 흔들림이 그쳤다. 바람이 그쳤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이 힘겨운 상황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보시고 찾아오셔서 그들의 상황을 잠재우시는 그들의 혼란을 잠재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집사님이 나중에 어떻게 되셨을까요? 여전히 군복을 입고 색을 메고 북한산을 등산하세요. 그러나 거기에서 그친 것이 아니고요. 그 이후에는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의 자리로 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이 하는 일인 거예요. 우리가 힘겹게 살고 있지만 고난이 하는 일이 있어요.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 외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이 고난이 내가 주님과 함께 할 때 어떻게 나를 이끌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깊은 질문이 있으면 그때 비로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냥 실패, 아픔, 좌절 이것이 그냥 거기에 머무르면 그냥 아프고 끝난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과 함께 할 때 결국 내가 그 다음은 어떻게 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을까 이것이 고난이 하는 일입니다. 그것을 묵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게 오셔서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혼돈과 혼란을 잠재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2: 아멘. 아멘.
1: 초등학교 2

2학년 때 너무 더웠습니다. 햇빛은 쨍쨍 찌죠. 땀은 계속 나죠. 내 친구들이 수영하러 간다는 거예요. 아, 저도 수영을 못하는데 너무 더워서 따라갔습니다. 친구들이 신나게 수영을 하는 것을 저는 돌 위에 앉아서 지켜보다가 한순간 나도 좀 해볼까 생각하고 물속으로 퐁당 들어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제 입을 넘어서서 코를 넘어서서 아예 푹 잠기는 거예요. 꽤 깊은 곳인데 물이 너무 맑아가지고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물에 빠져서 허우적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점점점 배는 임산부처럼 불러오고요. 그런데 친구들은 제가 물에 빠진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아이였는데 바닥을 힘껏 치고 올라가서 살려줘라고 외치는 순간 또 빠지고 또 살려줘라고 하여튼 살려 한 다음에 또 물 먹으면서 빠지고 예. 근데 다행히 제 친구들이 눈치를 챘어요. 근데 다 보고만 있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죠. 그렇게 허우적 그릴 때 붙잡으면 같이 죽을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제 친구들에게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세 명의 친구들이었는데 제가 힘이 다 빠져갈 무렵 저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뒤에서 한 친구가 저를 쳤습니다. 힘이 제가 축 늘어지니까 한 친구가 제 머리를 아예 머리채를 잡고 가고 한 명은 손을 이렇게 못 움직이도록 잡고 가고 또 한 명은 뒤에서 밀고 나왔습니다. 제 생에 가장 배가 불렀던 날. 그러면서 정말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위험이 무엇인가 깊이 깨달은 날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까 비슷한 장면인 거예요.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위에서 엄청난 바람과 파도 풍랑을 만난, 그죠? 거의 죽게 됐어요. 이제 막 정신없이 바람과 파도와 싸우고 있는데 갑자기 눈앞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어떤 일이 났습니까? 두려움, 무서움에서 소리를 지르죠. 유령인가 해서 말이죠. 이것은 일이 실체적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시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향해서 만일 주님이셔던 저도 그렇게 좀 무리를 걷게 해주십시오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믿음의 시도에 대해서 받아들이세요. 오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뛰어들죠. 어느 순간 걷는 거예요. 근데 걷다가 보니까 갑자기 내가 걷고 있네 하면서 바람과 파도가 보이는 거죠.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바람과 파도 상황 환경 조건 여건을 보면서 어느 한순간 의심이 드는 순간 바로 빠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 베드로를 손을 내밀어서 다시 건져주시죠. 그리고 나서 정말 중요한 고백이 여기서 나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오병이어 사건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필요는 구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실제 어떤 분인지는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현대인은 말이죠. 그런데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창조 때 함께 하셨던 성부, 성자, 성령, 바로 성자 하나님,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달은 거죠.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할 때 진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어쩌면 우리는 여전히 많은 바람과 파도 앞에서

0: 이것만 잔잔케 해주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발견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면 그분은 여러분이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베드로처럼 외칠 때 그분은 또한 여러분에게 먼저 다가오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거친 파도가 여러분을 향해 와도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이 깊이까지 나아갈 수 있는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2: 한밤중에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일어났던 하나의 에피소드 정도로만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깊은 의미가 있구나라는 걸 또 알게 됐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박정수 목사님 설교 말씀을 인용하면 믿음의 현장 교육을 같이 받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3: 주님은 정말 그런 분이셨지. 베드로도 물 위를 걸어서 가다가 빠지면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 역시 아 내가 왜 몰랐을까? 아니 알고 있었는데 그냥 단지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고 본질을 알려주시려고 하는 그런 걸 못 알아보고 미련하게 이렇게 있지 않았을까, 우리의 시각이 그렇지 네.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여러 각도로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2: 네.
4: 이 믿음이 작은 자야 하고 말했을 때 이제 베드로는 믿음이 좀 작았나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저 스스로는 좀 제 믿음을 돌아보지 못하고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좀 저를 돌아봤어야 됐는데.
2: 네. 네. 그래서 우리도 가끔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 믿음이 그 베드로의 믿음보다 낫다고 착각할 때가 있지 않나 싶은데.
4: 드러나지 않을 때가
2: 네. 네.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 이야기는 이렇게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게 아니라 한 삼중타는 맞은 것 같은 그런 멍하는 그런 충격이 있어요.
5: 아, 네. 그러면 네. 띵한 정신으로 이렇게 네, 저는 질문지를 잡아볼게요. 네.
6: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이 몸소 말하고 싶으셨던 진짜 기적을 알기 위한
5: 질문 타임. 네, 첫 번째 질문, 제일 먼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왜 하필 물 위를 걸으셨냐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고 이렇게 하실 거면 더 센 이적을 그냥 빡 보여주시고 꼼짝 말게 따르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왜 아무도 없는 밤바다에 그렇게 파도치는 물 위냐는 거죠. 이상관 목사님, 왜 그러셨을까요?
7: 저는 바람, 파도 거기에 답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전에는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너무너무 잘 먹었죠. 또 네. 사람들은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예수님께 열광해요.
5: 그렇죠.
7: 그러나 자기의 필요가 채워진다라고 해서 그분을 믿거나 그분을 따르지는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바람과 파도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죠. 또 바람과 파도를 인간이 쉽게 그 시대에 잔잔케 하는 것도 아니죠. 저는 이것이 굉장히 그래서 의미 있게 와닿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병이어 사건 다음에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저는 사실 창조 때 함께 하셨던 성자 하나님을 발견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너무나 많은 경우에는 도깨비 방망이, 알라딘의 요술램프의 지니 수준으로 사실은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면 제가 믿을게요 라고 말하지만 해준다라고 해서 믿는 건 아닙니다. 암 걸려서 치유되면 잘 믿는다라고 하지만 잘 믿는 경우 아주 많지 않고요. 오히려 어떤 상황이든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발견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면서 주인 주관자가 될 때 진짜

0: 우리 삶의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중심부에 변화는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단순히 나의 필요를 채우는 분이다라는 인식에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창조에 함께 하신 성자 하나님이시다. 이 깊은 깨달음이 있을 때 여러분 나중에 어떤 파도 어떤 고난이 와도 그 주님을 따라갈 수 있고 믿을 수 있을 거예요. 또 결코 주님을 떠날 수 없을 거예요. 왜요? 성자 하나님이 예수님인데 어떻게 떠납니까? 저는 이런 의미를 좀 이 말씀 속에서 알게 됐던 것 같아요.
1: 저 오늘 들으면서 여기서 그 베드로가 참 고마운 것 같아요. 어찌나 그 동질감이 느껴졌는지. 아니 낮에 오병이어도 그러고 밤에는 직접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것도 봤잖아요. 그러면 완전 메시아 입진 아닌가 싶은데 그분이 건너오라고 했으면 그냥 건너갔으면 되지. 왜 파도를 다시 돌아보고 그리고 구해달라고 소리치고 왜 이렇게 못 믿었을까요, 박준수 목사님?
2: 이런 그림을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때는 파도, 물결, 바다, 배. 이거를 현대판으로 바꿔보면은요, 어떤 날 제자들이 뉴욕 간의 비행기를 탔어요. 근데 가다가 기상이 악화가 돼가지고 비행기 흔들리고 올라갔다 떨어졌다가 사경을 헤매게 됐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늘을 쫙 날아오셔서 그 비행기 창 밖에서 걱정 마, 나야. 걱정 만주고. 이 광경을 본 제자 베드로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그림을 그릴 수 있지 않겠는가. 지금이라면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때 가장 제자들에게 실물 교훈, 신앙 교육을 하실 수 있는 장소가 거기였어요. 흥분하고 들뜨고 우리 주님이 최고야. 어떻게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여 남을 수가 있어. 흥분에 들떠 건너가는 제자들한테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러지 마. 정신 차려. 본질에 충실해야 돼. 라는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이제 그 사건을 이루셨다고 생각이 되고요. 왜 예수님 바라보다가 파도를 바라보냐? 그 바라보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잖아요.
3: 맞습니다.
2: 어떻게 파도를 안 바라봐요? 보이는 걸. 또 눈은 보는 게 기능이잖아요. 이 봐요. 근데 의심한 거가 문제가 되는 것이 파도를 바라봤다는 사건 자체가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누군들 고난을 안 겪겠어요? 말씀하신 대로. 그 시야 협착증이라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의 이 시야는 180도 이상을 본답니다. 180도잖아요. 근데 시야 협착증에 걸리면은 다 못 봐요. 자기 앞만 겨우 본대요. 이 신앙인의 그 시야 협착증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넓게 못 보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자기 존재들 제대로 보지를 못하고. 그런 베드로의 그 신앙을 일깨우기 위해서 이루신 사건이고, 또 파도를 보는 건 당연한 일인데 파도 보고 걱정하지 말고 난 예수님 보고 갈 거야. 뚜벅뚜벅 걸어갔다라면 망신을 안 당했겠죠.
3: 저도 망신을 안 당하게. 많이 놀라고 무서웠고 저도 거기서 온다 파도 온다 막 이렇게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또 그 상황이 아까 전에 지금 비행기로 예를 들어주셨지만 정말 그 당시 상황을 잘 그려보자면 그 호숫가에 수킬로부터 떨어진 밤바다에서 혼자 배 위에 있는데 파도는 거세게 몰아치고 바람은 거세지고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막 들고 그때 예수가 배에 오르자 바람이 멎었다고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제자들 반응이 넋이 나갈 정도로 놀랐다고 하고요. 당연히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닌가.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던 건지 우리 천영태 목사님께 진짜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0: 맞습니다.
1: 성경의 이 두 가지 두 본문에 이것이 나옵니다. 우리 두 목사님께서는 이제 마태복음의 14장에서 주로 이제 말씀하셨는데 저는 똑같은 사건을 이 마가복음 6장에서 봅니다. 근데 거기에는 베드로가 안 나와요. 강조점이 예수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누구신가에 대한 강조점이 마가복음 6장이나 6장 48절에 아까도 말씀 보면 중요한 그런 문장들 특히 동사들이 있어요. 외면하지 않으시고 보신다는 거 그리고 그들에게 오셨다는 거 더 나아가서는 그 배 위에 오르셨다는 것 그랬더니 바람이 그쳤다는 것이죠. 근데 그 가장 중요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바다 위를 걸어오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온통 흩어졌던 물들을 다 한 곳에 모으셔서 그것을 질서 있게 물과 땅과 바다 물로 이렇게 나누시죠. 그냥 무질서한 것을 질서 있게 만드신 하나님이세요. 고대 사람들의 세계관 속에는 이 바다라고 하는 것, 물이라고 하는 것은 혼란의 상징이에요. 우리 물에 빠지면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다는 혼란의 상징으로 고대 사람들 세계관 속에 있었었던 것이죠. 그런데 거기를 걸어 위를 걸어오셨다는 거예요. 그 뜻은 그 혼란을 정복하시는 그런 하나님,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성경의 욥기 9장 8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을 홀로 펴시며 바다를 밟으시며 그때에도 바다를 밟는다는 표현이 욥이 당하고 있는 혼란, 혼돈을 그분이 다 정복하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성경이 많이 나옵니다. 시편 65편 7절 말씀에도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세상 사람들의 소열을 이것을 잠재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시편 기자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거리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막 요동치고 있어요. 그걸 누가 잠재우겠어요? 주께서 오셔야만 가능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 위를 걸어오셨다라고 하는 것 속에는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혼돈과 혼란을 잠재우실 분은 주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정말 중요한 건데 성경을 이 마가복음 6장 48절을 잘 읽어보면 이상한 표현이 나와요. 오셔서 지나가시려고 하심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오셨으면 도와주셔야 되는데 그쵸. 성경에 명확하게는 지나가려고 하심에 이렇게 나와요. 그럼 외면하려고 가시려고 하는 건가? 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할 수 있지만 이 지나가다라고 하는 표현을 성경의 용례에 찾으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어요. 출애굽기 33장과 34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해요. 하나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주의 영광을 내게 좀 보여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앞을 지나시며 라고 하는 표현을 해요. 두 번에 걸쳐서 그의 앞을 지나시며 나는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인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시죠. 그냥 결국 이 지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은 하나님의 당신의 품성과 그리고 속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을 제자들 앞에 보여주시려고 지나가신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그 품성을 잘 드러냈다라고는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 우리가 겪고 있는 제자들이 겪고 있는 모든 혼돈과 혼란을 잠재우실 수 있는 창조주시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2: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그분을 우리 예수님으로 고백할 때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우리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분을 이번에는 우리가 지금 있는 이곳에서 조금 더 새롭게 만나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 돌발 질문 시간입니다. 돌발 질문은 어디에다 숨겨놨어요? 패널분들 방석 밑에 숨겨놨대요. 어느 분이 방석 밑에
3: 숨겨놨대요.
2: 누군지 몰라요. 네. 돌발 질문은 세 분께 질문을 드리면 바로바로 대답을 해주시고 보충 답변을 나중에 듣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4: 당첨을 한 번도 어디 돼본 적이 없는데
2: 이걸 또 좋아해서
4: 너무 좋으니까
5: 처음 오셨는데요. 네.
4: 예, 처음 오신 분도 피할 수 없는 돌발 질문 네. 나가겠습니다. 목사님의 어린 자녀들이 성경을 읽고 질문합니다. 아빠, 저도 표적이 보고 싶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0: 산을 옮긴다고 했는데요. 아빠는 목사님이잖아요. 하실 수 있죠?
1: 있다.
0: 바로 있다. 없다.
2: 없다.
0: 없다.
3: 어? 없다.
4: 얼마 전에 딸이 정확하게 그 질문을 아, 저에게 했어요. 아빠 성경에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긴다고 했는데 아빠 산까지는 옮기지 말고 이 지우개 저쪽으로 옮겨.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아빠는 예수님이 아니어서 이거는 못해. 그런데 그 예수님이 정말 뭘 원하시는지 예수님의 본심을 네가 읽을 수 있어야 돼. 아~ 이렇게 해서 모면은 했습니다.
0: 모면해요. 네. 네.
1: 그러셨군요. 네.
0: 네. 아주 지혜롭게 잘. 네. 네. 오늘 말씀 그대로 잘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자, 다음 질문입니다. 그런 목사님을 보고 예수님이 호수 저편에서 오라고 하세요. 검은 파도가 점점 거세지는데 목사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라? 간다? 안 간다?
1: 이번에 이 목사님부터.
4: 네. 저는 일단 눈을 감고 거친 파도 날아가도 하면서 그냥 눈 감고 이렇게 갈 것 같아요. 왜냐면 저 이렇게 울렁증이 있고 이렇게 멀미가 심해가지고 보면 네. 들어갈 것 같고 해서 눈 감고 찬양하면 그래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0: 네. 네. 일단 간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3: 도전을 해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두려움은 많을 것 같습니다. 수영을 전혀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믿음은 도전이기 때문에 네. 도전해보겠습니다.
1: 네. 박 목사님 아까 안 간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5: 네, 죽을 각오하고 해볼게요.
0: 목사님 화이팅! 네.
4: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0: 그러네요. 네. 오늘부터 수영 네. 배우시는 걸로.
1: 마지막 질문이 있죠?
0: 자, 마지막 네. 질문입니다. 예수님께 갔더니 눈앞에서 이 믿음 약한 자야, 의심하는 자야 그러신다면 뭐라고 답을 하실까요?
1: 네. 천 목사님부터.
3: 저는 오늘 우리 박종순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신방을 받은 것 같아요. 믿음이 없는 자야가 아니고 믿음이 적은 자야라고 하는 이 포인트에 주께서 제게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주님 제가 믿음이 정말 적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순종할 것 같아요. 믿음이 실제 적기 때문에. 예.
5: 그 믿음이 크고 잘하는 것도 내 능력이 아니거든요. 애가 지가 크나요? 아니거든요. 주님 저 많이 키워주세요.
1: 네.
4: 네. 저도 맞습니다, 주님. 제가 믿음이 작은 자입니다. 그래도 너무 감사하죠. 믿음이 없는 자야 하면 얼마나 목사인데 실족하겠어요. 작은 자니까 정말 주여 제게 믿음을 다하소서. 예, 좀 붙들고 늘어졌을 것 같아요.
1: 목사님들 답변을 들으면서 이렇게 또 믿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구나 오늘 또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연약한 믿음인지라 인생의 파도와 또 바람이 거세질 때면 자꾸만 이렇게 딴 게 눈에 들어오고 딴 걸 바라보고 눈물 나고 힘이 들 때가 많이 있죠.
6: 네. 그렇게 삶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혼돈, 그래서 또 혼란 이렇게 찾아와서 이제 빠져나오기가 힘들 때가 있잖아요. 이제 그럴 때 우리 목사님들께 여쭙고 싶은 것은 신앙인들이 그럴 때 해야 할 일을 좀 알려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3: 저는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보는 것 대단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본다라고 하는 그 자체는 마음이 실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막 본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거기에 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보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파도를 안 볼 수 있겠어요? 목사님 말씀처럼 저 같아도 보죠. 그러나 의지적으로 의식적으로 멀리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자꾸 선택해야 되지 않겠나. 배멀미하면 선장님이 늘 얘기하세요. 멀리 보라고, 도착점을 보라고, 수평선을 멀리 보고 푸른 산을 자꾸 보라고. 그런 멀미가 좀 가져야 된다고. 근데 도대체 보라는 게 그럼 뭘까? 찬양에도 많이 나오죠.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바라보라. 주만 바라볼지라. 성경에도 온전하신 주를 보라라고 하는데 저는 그 보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 내 마음을 말씀에 두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시편 1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그 심은 나무가 그 시절을 터쳐 과실을 맺는 것처럼

0: 늘 물가에 본인의 뿌리를 깊이 두는 것이다. 그러면서 거기에 묵상한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의 하가라고 하는 단어인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꾸 반복하다, 읊조리다 이런 뜻도 있지만 더 중요한 뜻은 경영하다는 뜻이에요. 경영하다. 하가라고 하는 뜻에는 경영하다. 그냥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면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이 나의 삶을 경영하게끔 하는 것. 말씀이 나의 삶을 인도하게끔 하는 것. 그게 저는 보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내 마음을 말씀에 두는 것. 예전에 그 박완서 선생님이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가 선생님이 계셨죠. 사랑하는 아들이 교통사고로 하나님 나라에 먼저 갔어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절필을 선언하고 글을 쓰지 않았다가 나중에 다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때 썼던 책이 한 말씀만 하소서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 글에 보면 얼마나 아들을 잃은 고통이 심하고 혼란스럽고 혼돈스러웠는지 나는 하나님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순서 없음 특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순서 없이 사람을 데려가는 거. 좀 속된 표현이기자면 글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환장이라고 하는 거. 아들을 잃어서 정말 속이 뒤집어지는 그런 환장. 이것도 여유 있는 사람이나 하는 거지 그 아들을 잃으면 아픔은 그것보다 더 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자가 아주 좀 짓궂게 물어봤어요. 그렇게 믿음이 좋으신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셨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하나님을 많이 원망했죠. 너무너무 많이 원망했죠. 근데 나중에 제가 발견한 것은 진짜 내 원망과 슬픔과 탄식과 눈물을 닦아주실 분도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얘기했죠. 토로할 곳이 있는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딘가에 내 아픔을 토로할 수 있는 거. 저는 그게 교회 속으로 좋은 신앙 동료간의 그런 만남 그런 거였으면 좋겠어요. 그걸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시편이죠. 탄원시. 하나님께 정말 내 모든 것을 다 토로해내는 것. 여러분 그때 우리의 내면이 다시 정화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편을 좀 많이 읽으시라. 그런 탄원시 같은 것을 좀 많이 읽으시면 우리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1: 본다는 말씀을 강조하셨는데 그 본다에서 가장 중의 초점입니다. 그 안경과 다 초점 안경이 있거든요. 흩어진 초점을 하나로 묶어서 보게 해주는 그 왜 블록 렌즈 있잖아요. 블록 렌즈를 초점을 잘 맞추면은 한 군데 집중이 되고 그리고 불이 일어나요. 볼록 렌즈로 불을 지필 수가 있어요. 그럼 결국 본다. 초점을 예수에게 맞추어. 빠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실족할 수도 있고 그러나 초점만 제대로 맞추면 결국은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죠. 그 예수에게 초점을 맞추자. 그래서 그 히브리 12장 2절 말씀 우리 알잖아요. 믿음의 주요 온전치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초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2: 정말 고통, 고난, 고도를 만난 분들에게 참 어떤 말씀을 이렇게 나눌까 고민하다가 제가 딸이 수영을 하면 항상 가서 지켜만 봤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물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깊지도 않는데 물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조금 두렵고 싫은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이렇게 수영을 절구하는 딸을 보면서 한번 나도 두려움 가운데만 머물 것이 아니라 한번 해볼까 하고 이제 들어가서 한번은 배영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고 싶어서 딸에게 아빠 배영 좀 가르쳐줘봐 했더니 뒤로 누워서 이렇게 떠야 되잖아요. 근데 떠는 것이 아니라 계속 가라앉고 막 물 들어가고 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 딱 두 마디 했어요. 네. 첫째, 아빠 힘 빼. 힘이 들어가면 절대 뜨지 않는 거죠. 힘이 들어가면 가라앉고 힘들어지죠. 신앙생활도 그래요. 여러분, 내 힘, 내 생각, 내 뜻, 내 주장이 자꾸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예,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하나님의 또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게 그만큼 더 힘들어집니다. 제가 봐서는 정말 힘이 쫙 빠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그 온전히 만져주신 가운데 더 들어갈 수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얼굴을 들고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저는 자꾸 제 몸 상태로 확인되고 걱정돼가지고 막 계속 빠지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들고 믿음으로 하늘을 보라는 거죠. 저는 이게 신앙 같아요. 자꾸 나를 보고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면 거기서 찾아오는 건 낙심밖에 없고요. 사람들 자꾸 찾아다니면 뒷담화 나오고 뒷소리 나오고요. 그때 박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인간이라는 그 존재의 원형에는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힘을 빼고 그리고 계속해서 위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싶어요.
3: 멀미할 때도 가까이 이렇게 보고 있으면 더 멀미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상황들을 보지 말고 이끄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배운 대로 좀 힘을 빼면서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좀 키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선영태 목사님이 올포원에 첫 출연이셔서 긴장하지 않으실까 싶었는데 원래 여러 번 오셨던 분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계신데 첫 시간 어떠셨어요?
1: 예. 올포원 체질이야. 아,
0: 네. 그렇지 않고요. 네. 오늘 말씀처럼 혼돈과 혼란 가운데 그렇게
3: 멀미나셨어요.
0: 예, 멀미났습니다. 그런 오직 네. 혼돈을 정복하시는 주님 의지하고 네. 여기까지 오고 왔습니다.
3: 네. 네, 환영하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친근한 올포원 식구가 되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저희 시선은 예수님께 고정하고요. 채널은 CBS 올포원에 고정해 주시는 걸로 하고 믿음의 사람들 모두 힘차게 외치면서 마치도록 하죠.
4: 흔들리는 인생도 주님만 바라보며 평안히
5: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

0: CBS 스페셜 오늘은 말씀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을 보내드렸습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0: 긴장된 하루의 시작과 지친 하루의 끝에서 만나는 CBS 조이포유. 찬양 한 곡이 굳은 어깨를 풀어주고 말씀 한 구절이 오늘을 버틸 힘이 됩니다. 말씀과 찬양으로 채워지는 이 길 위에서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걷습니다. CBS 조이포유는 출근길에도 퇴근길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길 위의 이웃과 함께합니다. 이 방송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세요.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2: 긍휼의 하나님, 홍수와 산사태로 집과 가족을 잃은 네팔과 티베트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의 눈물을 닦아주소서.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CBS는 네팔과 티베트를 위한 긴급 모금을 진행합니다. 02-2650-7004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모금액 전액은 현지 선교사를 통해 긴급 구호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3: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멋지고 근사하고 또 대단한 사람들이 뭐 많잖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성과나 업적 혹은 비주얼을 보면서도 이렇게 평가할 수 있지만 저는 아 이런 모습 보면 진짜 인정, 엄지척하게 되는데 이를테면 100번 도전해서 안 되면 101번 도전하는 사람, 하기 싫은 일을 나보다 많이 하는 사람, 아 인정.

정말 매력적인 사람들 보면 그래 한번 해볼까? 또 해봐? 다시 해보지 뭐. 이렇게 도전에 망설임이 없는 사람 보면 아 약간 좀 두근두근 아, 멋있어. 부족하고 서툴러도 한번 해보는 거, 안 되거나 못한다고 관두는 게 아니라 다시 또 한번 해보는 거, 하기 싫은 순간에도 그걸 이겨내고 다시 시도하는 거, 이런 모습이 저는 정말 매력적이고 또 근사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이곳은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오늘 하늘 정말 예쁩니다. 라고 또 사연 주셨는데 되게 오랜만에 오신 것 같은 느낌. 지메이저 세븐님 반갑습니다. 한 6시 40분 정도 오늘 회사에 좀 일찍 왔어요, 제가. 그래서 회사 주변에 또 산책 한번 쫙 했죠. 구름이 오늘 너무 예쁘던데, 아침에.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오늘 그 아침 이른 그 하늘 풍경이, 구름이 너무 근사했어요. 단단님, 본방, 제방 다 듣는 1인입니다. 오프닝 시그널 음악이 참 이렇게 매일 반가워요. 들으면서 혼자 빙긋 웃습니다. 훈디 화이팅! 이라고 또 우리 단유님 반갑습니다. 이제 제방은, 10월 초순까지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조이포유 부분 개편, 또 가을 개편을 앞두고 있는데요. 여러 좀 조정들이 있을 예정입니다. 샬롬 CCM은 그래서 이제는 생방송으로만 10월 중순 이후부터는 들으실 수 있다는 거. 예. 그래요. 뭐든지 이렇게 척척 해내는 능력도 뭐 대단하죠. 근데 척척, 딱딱 이게 안 되더라도 여기에 이제 좌절하지 않고, 아유 뭐 안 돼. 내가 뭘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도하고 도전하는 거. 저는 그 모습 굉장히 멋있는 것 같아요. 예. 혹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근사한 사람의 모습은 어떨 때인지, 혹은 내가 멋져 보이는 순간 언제 어떤 모습인지. 야, 내가 이럴 때는 참 내가 봐도 괜찮. 예, 인정. 뭐 그런 모습들 있지 않나요? 있을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있을걸요? 야, 내가 봐도 이런 내 모습은, 인정. 좀 멋있는 걸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저는, 화가 진짜, 여기 막, 진짜, 목 끝까지 올라왔지만, 참아내고, 아이들에게 평정심을 유지한 채, 화가 났지만, 화를 탁 쏟아내지 않고 그냥 얘기할 때, 나 좀 멋진데? 잘했어. 왜냐하면 그 감정대로 하면, 서로 마음 상하고 이러니까. 조금씩 잘 참는 것 같기도 하고, 예. 이게 많진 않습니다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근사한 사람의 모습은 어떨 때인지, 혹은 내가 멋져 보일 때는 또 언젠지, 이런 것도 좀 나눠주시고요. 자, 오늘 금요일 어디에서 어떤 마음으로 듣고 계시는지, 또 누구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 오늘의 일정, 소소한 삶의 모습들 다 좋습니다. 사연으로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신청곡도 남겨주시면 함께 나누겠습니다. Way Home, 하루를 시작할 때, 그리고 마커스의 시작 지침서.

팀르그 월십. 내 아버지 집에는 기쁨이 넘쳐나네 들었고요. 마커스의 시작 지침서 웨이 홈 하루를 시작할 때까지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행복한 수선아님께서 화장실 청소를 결국 해냈을 때 저는 제 스스로가 멋지다고 느낍니다. 흐흐흐흐 하시면서 아 그럴 수 있죠. 결국 해냈을 때 약간 미루고 미루던 아, 그 청소. 화장실을 정말 반짝반짝 광나게 했을 때 아, 나 자신 칭찬해. 그래 봐봐 하면 할 수 있잖아. 어? 안 해서 그렇지. 조이님은 늘 노력하고 한결같은 사람 멋있고요. 또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 줄 아는 사람. 아, 이거 완전 진짜 공감. 제가 생각하는 근사한 사람이에요 라고 남기셨는데 진짜 맞습니다. 그죠? 점점 사람이 보면 그 고집이 더 좀 이렇게 세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 그래 내가 틀렸네 돌아보니 내가 잘못 생각했어 라고 이걸 인정하고 내가 그때 그래서 미안해 내가 그때는 진짜 잘못 생각한 것 진짜 멋있죠. 이게 점점 그런 사람들이 드물어서 더 근사하고 멋있는 것 같습니다. 내 경험이 오라. 내가 해봤어. 내가 맞거든. 이렇게 점점 더 뭐랄까 확증 편향 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누구나 다 틀릴 수 있고 사람이니까. 그게 그럴 수 있는 건데 틀릴 수 있는 건데 그걸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과할 줄 알고 인정하는 사람 너무 멋있습니다 진짜. 저도 이걸 지향해요. 예 진짜 이런 모습들. 단비님 누군가 날 무시

할 때 더 멋진 모습으로 도전하고 이뤄내는 아 그런 사람 멋있습니다. 그게 오히려 감사하게 아 누가 나를 무시할 때 오히려 감사 그래 두고 봐 이거 속마음으로 이제 속마음으로 약간 달려라 한이 같은 느낌인 거죠. 나엘이 나쁜 게 집에 이러면서 어떤 그 나를 무시했던 그걸 원동력으로 삼아서 더 열심히 보란 듯이 이를 악물고 그죠 예, 뼈를 깎는 노력으로 탁 뭐를 해내는 그건 진짜 멋있는 사람이죠. 아 그 나한테 그 모멸감을 준 사람 앞에서는 뭐 특별히 뭐 대꾸하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그냥 속으로 이제 칼에 가는 거 두고 보자, 두고 보자. 어 그게 진짜 멋있는 모습. 아. 저도 20대 때 제 모습이 약간 이런 게 있었어요. 20대 때 나 이런 모습 있었네. 아나운서 시험 준비하면서 저보다 더 약간 너무 잘해. 거의 완성형 아나운서야. 그런 친구들에게만 그 선생님이 어떤 코멘트를 해주고 더 이렇게 주목해주고 예, 이렇게 막 박수 쳐줄 때 약간 좀 그런 게 있었죠. 그래 두고 봐. 약간 이런 마음이 저에게도 좀 있었습니다. 오기가. 그걸 잘 동력으로 또 활용하면 예 좋죠. 9244번으로 어제 훈디가 코스모스 길 얘기했잖아요. 아, 그 제가 자유로 가는 길. 차, 코스모스 길이 조성이 돼서 잠깐 멈추고 싶었다. 그런 얘기 했죠. 그 얘기를 듣고는 제 최애 꽃 보려고 방송 후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출발했죠. 아쉽게도 올림픽 공원에는 아직 꽃이 피지를 않아서 그냥 풀떼기 초록색만 보고 왔습니다. 그래도 초록의 싱그러움 또 파란 하늘 덕분에 힐링하고 왔습니다. 샬씨 고마워요. 요즘 퀘스트 깨듯 샬씨 덕분에 안 하던 것들을 하나씩 해보게 되는 것 같아서 그게 좋습니다. 앞으로도 해보고 인증샷 남길게요. 라고 어제 올림픽 공원 다녀오신 인증샷을 또 보내주셨습니다. 아 좋네요. 그래요. 그 퀘스트 깨듯이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저도 그 뭐 일정 같은 거 생기면 제 책상 그 회사 책상 다이어리에다가 쭉 거의 한 달 일정을 적어 놓습니다. 쭉 뭐 이날 추석 특집 녹음, 이날 성서학당, 이날 뭐 행사, 이날 463 라이브 뭐 이렇게 쭉 빼곡하게 적어 놓은 다음에 그 일정들을 이제 소화하면 하나씩 쫙 긋는 거죠. 쫙 지워가면서 그 지울 때 약간 쾌감 짜릿함 또 그런 게 있어요. 예. 하루하루 즐겁게 축제처럼 또 잘 또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나혜리를 아는군요. 근데 웃음 줘서 고마워. 나혜리는 아 이건 국민 만화 국민 애니메이션이었죠. 진짜 애니메이션인데 이렇게 뭉클하고 약간 마음 졸이면서 봤던 그런 그 만화였어요. 네. 달려라 하니 주제곡도 너무 좋았다. 그죠? 프롬갓의 이 곡 듣죠. 예수 사랑하심은

3 days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들었고요. 장하니 브라이언 킴 All About You 그리고 파레시아의 Jesus in My Life 피처링 김은서였고요. 프롬갓의 예수 사랑하심은까지 네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복댕이님 아 오늘 선곡 너무 신나요. 제 마음에 기쁨이 넘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기쁨이 넘쳐나네. 아 우리 팀르월십 곡 좋죠. 에.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저에게 기쁨이 넘쳐나기를 이라고 또 우리 시영님도 와주셨고 좋은 소리님께서도 와주셨고 율민해 빨리 준비하자 외쳐주셔요 훈디. 제가 멋있다라고 생각되는 순간은 음식 고민할 때 그리고 편의점에서 아 이거 살까 저거 살까 고민하다가 둘 다 살 때 아 이때가 멋있다고 아 왜죠? 이거 합리적인 소비 아니잖아 이거. 예 그냥 다 사는 거잖아요. 아 어차피 이거 사고 저거 사고 고민하다가 하나만 샀을 때 다시 와서 또 사게 될까 봐 그냥 한 번에 두 가지를 다 사자 그런 건가? 그래요. 감사행복님 어제 용인에서 2시간 걸려서 성경 필사전 다녀왔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너무 잘 다녀온 것 같아요. 정말 감동이 있었고요. 사춘기 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도 필사에 한번 도전? 이런 마음도 생겼답니다. 훈디도 응원 좀 부탁드릴게요 라고 남기셨는데 아 가능하죠. 이거는 노트와 펜만 있다면 예 언제든 할 수 있어. 일단 노트를 또 약간 마음에 드는 좋아하는 펜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렇게 한자 한자 적어 내려가는 거니까 내가 평소에 좋아하는 좀 이렇게 잘 써지는 필기감 좋은 펜 있잖아요. 예. 최애 펜 이런 거.

하나 준비하셔서 그리고 목표를 너무 과도하게 잡지 마시고 일단은 시작이 중요하니까 내가 좋아하는 말씀 예, 조금씩 조금씩 시작하면서 예, 그렇게 필사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감사행복님 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분명히 또 이렇게 한자 한자 써내려가면서 그 말씀에 깃든 하나님의 마음도 더 깊이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화이팅! 예. 다비나띠님, 운동하는 아들 끝까지 밀어주고 싶은 마음에 고군분투하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이런 제가 멋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요즘 좀 버겁고 힘들어지네요. 잘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곧 고3인데 끝까지 아이의 꿈 지켜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열심 듣고 싶어요. 라고 남기셨는데 아 운동하는 아들 엘리트 체육인가 보네요. 어떤 종목일까? 야구 뭐 축구도 있고 이제 운동으로 대학교까지 진학을 생각하는 그런 과정인 거죠. 예. 좋은 결과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다치지 말고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네요. 예. 러빔 하나님의 열심 준비하겠고요. 그 전에 아침이 부르는 수고하고부터 함께 나누죠.

가비나띠님의 신청곡이었죠. 러빔 하나님의 열심 들었고요. 아침 수고하고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수현님 운전을 제가 못해요.

그래서 운전하는 분들 보면 멋지다 이런 생각 듭니다. 쉬면서 그래 꼭 운전할래 다짐했건만 딱 한번 해봤네요. 예, 일하면서도 운전 연습을 틈틈이 해야겠어. 아, 장롱면허시군요. 저 오늘 면접 보러 가요, 훈디. 기존에 했던 일의 면접이긴 하지만 파이팅 응원받고 싶습니다. 라고 남기셨는데 그래요. 그 분야의 전문가시니까, 예. 또 겸손과 어떤 열정, 요거를 잘 어필을 하시면서 깔끔하게 면접 웃으면서 잘또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화이팅! 응원할게요. 1부 마지막 곡은 이길 쓴 그대 같은 노래. 이곡 나누고요. 2부로 이어갑니다. 잠시만요.

0: 음악은 영감의 원천이며 젊음의 비결이며 인간에게 무한한 감동을 준다. 좋은 음악은 스트레스 해소에 탁월한 효과가 있으며 질병 치료에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음악이 아니어도 작은 새의 지저귐, 시냇물 흐르는 소리, 바람 소리 등 자연의 소리를 듣는 것도 마음을 쾌적하게 만드는 기분 좋은 일이다. 건강하고 생기 있게 살려면 좋은 음악으로 하루를 시작하라. 황성주 박사의 건강 10계명 중 좋은 음악은 엔도르핀의 샘에 나오는 글입니다.
1: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긴장된 하루의 시작과 지친 하루의 끝에서 만나는 CBS 조이포유. 찬양 한 곡이 굳은 어깨를 풀어주고 말씀 한 구절이 오늘을 버틸 힘이 됩니다. 말씀과 찬양으로 채워지는 이 길 위해서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걷습니다. CBS 조이포유는 출근길에도 퇴근길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길 위의 이웃과 함께합니다. 이 방송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세요.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아주 특별한 세 가지 재능을 부여받았다. 생명, 사랑, 그리고 웃음이 그것이다. 이런 소중한 재능들을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을 배운다면 세상의 다른 사람들 역시 기꺼이 우리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줄 것이다. 어니 제이 젤린스키의 느리게 사는 즐거움 중 일부입니다.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나에게 주어진 새 하루, 오늘은 또 어떤 새 일을 행하실까요? 기대와 소망을 담아 그분께 고백합니다. 같이 기도하실래요?

나로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롭고 활기찬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이는 열매로 만드는 하루 보내게 하소서. 나의 믿음을 보여주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하루 보내게 하소서. 내 마음의 사랑과 소망이 오늘 하루의 생활 속에서 보이도록 실천하게 하소서. 나의 선자리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셔서 나로 인하여 이곳이 또 많은 사람들이 복을 누리게 하소서. 혹시라도 과로로 인하여 힘든 하루를 시작하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이 넘치게 하소서. 나의 모든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민정 목사님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출근길 365 중에서 오늘의 기도문 읽어드렸고요. 이 시간은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이번엔 나의 기도 제목 또 고백도 그분께 올려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실래요?

금요일 아침 생방송으로 함께하는 샬롬 CCM 2부를 여는 곡 장호영 하나님의 사랑은이었습니다. 아 박종원님 목소리인 줄 우리 차희님도 남기셨는데 우리에게는 이제 박종호님이 부른 버전이 많이 유명하고 장호영님이 또 이걸 리메이크 커버해서 이렇게 불렀는데 좋은데요? 예. 차분한 가을 아침이랑 잘 어울리는 그런 느낌의 곡이었습니다. 앞서 2부를 여는 코너 같이 기도하실래요? 함께했습니다. 자, 한 시간 더 배경음악 되드리고요. 2부에서도 우리 샬씨 가족 보내주시는 사연들, 신청곡들도 나누고요. 묵상하는 시간 샬롬 생각 준비가 돼 있고 오늘 특별한 날 맞으신 분들 사연 주셨는데 그 축하 사연들 모아서 생일 축하 코너, 예, 특별한 날 축하하는 시간으로, 이따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빈맘님께서도 진천도 날씨는 좋아요. 약간 쌀쌀한 그런 찬 기운까지 느껴지는 정도. 두 아이를 위해서 성경 필사 열심히 했거든요. 작은 아이를 위한 건 10개월 만에 완성. 근데 큰 아이 거는 몇 년째 마무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요? 두 자녀를 위해서 필사를 성경 66권을 다 이렇게 하신 건가요? 이걸 10개월 만에 하시면 굉장히 빠르게 마무리하신 건데 예, 대단하십니다. 아이들도 이 부모의 마음을 예, 자녀를 향한 그 사랑을 알지 모르겠네. 예. 이렇게 필사본을 자녀에게 건네고 이렇게 선물로 주시는 분들 그래서 또 대를 이어서 또 자녀는 또 자녀에게 이렇게 몇 대가 필사본을 예, 가지고 있는 그런 집안도 있더라고요. 예, 이번 우리 성경필사 전시회에서도 볼 수가 있었는데 대단합니다. 믿음의 유산으로 탁 이렇게 대물림하는 거죠. 우리 감셋 3cm님께서도 해주셨고 예, 맞아요. 장호영님의 곡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혜영님 벌써 금요일입니다. 추석 명절 앞두고 있어서 다들 좀 분주하시네요 라고 남기셨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부터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고 올 추석 연휴는 좀 예년에 비해서 조금 짧은 감이 없지 않아 있죠. 목금토일 나흘간의 연휴라서 그런데 2028년인가 예. 금요일 하루만 휴가를 내면 총 9일간의 연휴를 보낼 수 있는 그런 또 추석 연휴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올해는 약간 좀 적어요. 나흘 예. 잘 보내야겠습니다. 러블리 포스님께서도 샬롬 인사 건네주셨고 요곡 듣겠습니다.

아, 우리 표고님께서도 아, 찬양이 너무 흥겹습니다. 몸은 움직이지 않으니 마음은 흔들어봐요 라고 남기셨는데, 수련의 마지막 날 다 같이 일어나서 예, 열정적으로 뛰며 찬양하다가 기차를 만들어야 될 것 같은 그런 곡, 여호수아의 군대, 여리고성을 탁 도는 거죠. 예. 예배당 한 바퀴를 쭉 돕니다. 앞서 서근영의 모든 준비 완료, 아, 이 곡도 굉장히 비장미, 예, 어떤 웅장함이 느껴지는 곡이었고, 허락하신 새 땅의 찬송가 347장까지 세 곡을 이어서 쭉 전해드렸습니다. 윤은하님께서도 출첵 남기셨고, 연희님도 와주셨습니다. 저 가을 타는 것 같아요. 권은주님도 와주셨고요. 아, 우리 까브리서님, 저는 문덕, 문구 덕후라 좋은 팬을 만나면 왕창 삽니다. 그 팬들로 가장 많이 쓴 게 말씀. 예, 그렇군요. 예. 또 글씨 예쁘고, 뭐, 이렇게 쓰는 거, 메모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팬 욕심 이런 게 또 있더라고요. 예. 우리 5350번님도 와주셨고, 우리 샬롬 고은강님께서 이 곡 생각나요. 좀 오래전 그 CCM이긴 하지만 이와 같은 땐 난 노래하네 신청합니다 하셔서 나무자전거의 이와 같은 땐 준비하겠고요. 그 전에 소피 여행부터 함께 나눕니다. 두 곡 듣고 묵상하는 시간 이어드릴게요.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은 죄짓고 나무 뒤에 숨은 아담을 찾으시며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십니다. 위치를 묻는 말이 아니라 숨어있는 존재를 다시 불러세우시는 사랑의 음성입니다. 바쁜 하루를 살다 보면 우리는 자주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남의 시선과 기대를 좇아 걸음을 맞추고 누군가를 닮으려 애쓰는 사이 정작 내 마음의 소리는 저 뒤편에 묻혀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을 저마다 고유한 모습으로 지으셨습니다. 나답게 사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지으신 이의 뜻을 따르는 순종입니다. 남의 인생을 흉내내며 사느라 지친 마음에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물음은 오늘도 다정하게 찾아옵니다. 숨은 자리에서 나와 본래의 나로 서라는 부드러운 초대입니다. 인생은 누군가를 이기거나 흉내내는 경주가 아니라 내게 주어진 하나뿐인 길을 걷는 여정입니다. 흔들리는 날에도 그 물음은 우릴 다시 세우고 하나님이 힘주시는 그 걸음마다 남이 아닌 내 인생이 저마다 빛깔로 아름답고 의미 있게 피어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답게 걸어가는 하루를 보내길 빕니다.

홀리원 내가 주를 믿는다는 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였고요. 이대귀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피아노 버전으로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샬롬 생각은 서호성 목사님의 칼럼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글이었습니다. 인생은 누군가를 이기거나 또 흉내내는 그런 경주가 아니라 내게 주어진 하나뿐인 길을 걷는 여정이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그냥 나답게 걸어가면 된다는 거. 오늘의 샬롬 생각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원하고 바라고 기대합니다. 오늘 특별한 날 맞으신 분들의 축하 사연 도착했는데요. 먼저 찬양사랑님. 분디, 저 오늘 생일입니다. 대구는 지금 비와서 출근길에 엄청 막혔어요. 근데 찰씨 덕분에 기쁨 넘치는 하루의 시작이라고 사연 주신. 어때, 지각은 안 하셨겠죠? 예, 오늘 생일인데. 그래, 아침부터 오늘 밤 잠들기 전까지 벅차게 행복한 특별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지혜님 생일 축하드려요. 햇살공주님께서도 저도 오늘 생일입니다. 부산은 비가 와요. 기분 차분해지는 생일 아침이라고 짧게 자축사연 주셨는데 축하드립니다. 차분하지만 그 소리 없는 아우성처럼 아주 기쁨이 몽글몽글 넘쳐나는 그런 생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햇살공주님도 축하드려요. 자, 이외에도 특별한 날 맞고 계신 모든

하스밴드 피처링 김동민의 생일 축하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감사님께서 언니네 아들이 31살인데 이번 주일에 결혼해요. 정연찬, 송라영 둘이 하나 되는 기쁜 날 이모가 많이 많이 축하한다 하시면서 이슈가 이시아에게 신청곡 청하셨는데 우리 정연찬, 송라영 두 분의 한몸 되는 날 결혼 축하드리면서 김보규, 이상혁, 이시연, 오정훈, 안예정 함께 부른 이슈가 이시아에게 끝곡으로 전하면서 물러갑니다. 오늘도 다들 샬롬 하셔요. 안녕!

설령 나이를 먹어도 풋풋한 시원의 풍경을 가슴속에 지니고 있는 사람은 몸속에 난로불을 지피고 있는 것과 같아서 그다지 춥지 않게 늙어갈 수 있을 것이다. 나는 그런 이유로 귀중한 연료를 모아두기 위해서라도 젊을 때 열심히 연애를 하는 편이 좋다고 생각한다. 돈도 소중하고 일도 소중하지만 진심으로 별을 바라보거나 기타 소리에 미친 듯이 끌려들거나 하는 시기란 인생에서 극히 잠깐밖에 없으며 그것은 아주 좋은 것이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에세이집 저녁 무렵의 면도하기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육식이 무겁게 자라서 이랑까지 숙여지기를, 굵게 자라서 100명의 청년들도 뵐 수 없기를, 너무나 무거워서

0: 계절이
1: 홍순관의 노래 계절이 우릴 아름답게 하기를 앞부분의 가사 곡식이 너무나 굵게 자라 100명의 청년들이 빌 수도 없게 하고 100명의 처녀들이 나를 수도 없게 해달라는 것은 히말라야에 자리한 라다크의 씨 뿌리는 날의 민요입니다. 곡식이 이렇게 튼튼하게 자라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히말라야 빙하뿐입니다. 네팔 빙하 쓰나미 희생자들에게 커다란 애도의 마음을 보냅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가 빙하를 지키고 빙하가 우리를 지켜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계절을 지키고 계절이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2: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 출품한 올해 88살 신정순 은퇴권사님의 사연입니다.
3: 제가 척추협착증으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다리 아파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없어요. 그런데 네. 이렇게 잠을 못 잘 빼야 성경을 한번 써보자 하면서 책상 놓고 앉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뭐 쓰다 보니 새벽 3시, 4시까지도 써. 그동안에 전혀 통증이 안 왔는데 식후약 한 벌 쓰고 반 정도 쓰는데 저 척추협착증이 완전히 깨끗이 나와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안 쓸 수가 있습니까?
2: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람 바랍니다. 전시 관람 문의는 02-2650-7942번입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다리를 놓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도저히 갈 수 없다고 여겼던 바로 그곳을 위해 기도합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음성을 들었던 바울처럼 우리 손길이 필요한 곳을 향하여 성령과 동행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첫 곡은 495장 찬송 익은 곡식 거둘 자가 클래식 콰이어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너 시오나 이 소식 전파하라 유창원의 음성으로 전해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고린도 후서 13장 11절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든든한 믿음의 선후배를 만난다면 이런 인사를 주고받을 수 있겠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인사를 우리도 건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줌 있는 형제들 오라토리오 합창단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박동현의 음성으로 믿음의 새 빛을, 정영자의 찬양으로 주 하나님의 사랑은 보내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구선의 찬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시간에 보내드린 연주곡 줄리어드 트리오의 내 주여 뜻대로 박운성님의 신청곡으로 함께 했고요. 이번에는 한반도 26님께서 신청하신 488장 찬송 이 몸의 소망 무언가 김경현의 찬양으로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이경미의 음성으로 크고 놀라운 평화가 함께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작은 자님, 믿음과 삶이 메말라 있을지라도 말씀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되뇌게 하소서. 말씀을 귀히 여기는 자에게 임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손을 경험하게 하소서. 기도문 감사합니다. 0326님께서는 다소 소란스런 일상에서도 고요한 평안의 주님을 바랍니다. 보내주셨고요. 장두보라님께서는 하나님의 응답 김도의 피처링 김도연 찬양을 청해 주셔서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유리정은님께서 청하신 하나님의 사랑 존영의 찬양 보내드릴게요.

0: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4: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5: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0: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꽃마리님께서 주품에 강찬의 라이브 찬양을 청해 주셨어요. 주리의 피처링으로 함께합니다. 1부의 끝곡으로 보내드릴게요.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에 다시 뵙죠.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2부의 첫 곡으로 우리들이 싸울 것은 안산시립합창단의 곡을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조수아의 찬양으로 보내드립니다.

한국기독교 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9월 18일 금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오늘은 앞으로 나아갈 때라는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출애굽의 여정이 꽃길인 줄 알았던 것일까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은 소뚜껑만 봐도 놀란다고 합니다. 오랜 무의식 속에 뿌리 깊이 자리 잡은 노예의식과 약한 마음은 스스로 서는 것은 물론 강자에게 맞선다는 것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일으켜 세우고 강자에게 맞설 수 있게 하는 힘은 어디서 올까요? 바로 보다 더 강한 구원자로부터 옵니다.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싸워 주실 것이니 평안하라고 백성들을 달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모세를 나무라시고 백성들로 하여금 앞으로 나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스스로 넘어야만 하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언제까지나 부모가 자녀의 삶을 돌봐줄 수는 없습니다. 때가 되면 삶을 스스로 살아가야 합니다. 부모는 다만 뒤에서 버팀목이 되어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신 걸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버팀목이 되셔서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여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 나아갈 때 뒤에서 쫓아오는 두려움이 더 멀어진다는 것을 알게 하소서. 아멘.

믿음으로 가리라 박상희의 찬양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행군 나팔 소리의 상지국의 음성으로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저 북방 얼음산과 샌프란시스코 코리언 마스터 코럴의 찬양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0: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지리사님 샬롬,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이 새벽에 찬양으로 함께하는 성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별로아님, 은혜로운 찬양 오늘도 주 안에서 감사드립니다 하고 보내주셨고요. 하얀 귤꽃님은 내가 매일 기쁘게는 내가 매일 사랑하고 기다립니다. 8년 동안 결석 없이 매일 듣는 유일한 방송이에요. 늘 고맙습니다. 제가 늘 감사드리고 있죠. 그리고 조이포유 전역자 방송으로 오신 은봉님, 오늘 처음 이런 곳을 알았어요. 잘하셨어요. 잘 오셨습니다. 이제 자주 봬요. 그리고 김숙희님께서는 이 시간 너무 좋다고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굿밤입니다 보내주셨어요. 조이포유 저녁 시간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들으시면서 또 이 밤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주지안 파파님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53세인 저희 누나가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5일째 의식이 없어 너무 걱정이 됩니다. 엄마에게 아직 알리지를 않았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주님께서 의식이 돌아오게 도와주시겠죠? 많은 분들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지안 파파님의 누나를 위해서 저도 그리고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식구들도 함께 기도드립니다. 누나가 빨리 깨어나실 수 있기를 그리고 잘 치료받으셔서 아무 일 없던 듯 그렇게 완쾌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두 곡 보내드립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4918번님 처음 오셨는데요. 진아의 찬양 듣고 싶다고 청해 주셨네요. 하나님이시여 준비했고요. 그리고 진영님. 감기 몸살 친구가 찾아와 하루가 힘들었지만 긍정의 힘으로 새 힘 얻었습니다 하고 보내주셨는데 하루만 아프셨다고 하니 정말 다행입니다. 아, 요즘에 또 독감이 유행한다고 해서요. 독감 예방주사도 올해는 빨리 시작되는 것 같은데요. 모두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신청하신 곡 주리의 부르심 이어서 보내드릴게요.

제가 저를 배웅하기 위해 저는 지금부터 저를 곱씹으며 돌이킵니다. 그 기록이 비록 시시하고 재미없는 무명 노인의 독백에 그치게 되더라도 넉넉한 마음으로 지켜봐 주신 누군가 한 분이라도 저를 기억해 주게 된다면 저는 충분히 행복합니다.

전경철의 안녕 피터팬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누군가 읽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띄워 보냅니다. 종이 비행기처럼 사뿐히 한 사람의 마음에 닿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민호기의 찬양이었고요.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인천문화원 기독청년합창단의 곡으로 먼저 전해드렸습니다.

0: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휴대전화 뒷번호 6947번. 드디어 시편 필사를 다 했습니다. 마음의 얼룩을 지우려 시작했던 필사인데 그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래도 잘 해결하고 있음에 감사드리며 잘 마무리 짓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윗처럼요. 저 요단강 건너편에 신청해 주셨어요. 243장 찬송 김성수의 찬양으로 보내드릴게요.

0: 날 구원하신 예수님 윤혜준의 찬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2: 경리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6: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승리를 향한 열정 팀 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 슬립이 하나된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201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화이팅!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7: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건,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 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시제품을 교체는 아티잔 프리미엄 사각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1: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2: 요즘 유산균 장부터 간까지

0: 요즘 유산균?
1: 마이크로 간유산균
0: 세정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이석이 보드란 보드란과 함께 배미양이었어요.
1: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3: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4: 1533 1566 세라하임
3: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5: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이
6: 토익은 해커스.
7: 안녕하세요. 몰도바 출신 한국인 조마리아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몰도바에서 OCC 선물 상자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OCC 선물 상자, 여러분도 직접 만들어 보세요. OCC 선물 상자를 검색해 보세요.
8: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9: 화물차 필요할 땐

0: 간편한 화물운송 플랫폼 카고링크. 좋은 요리는 좋은 재료에서 시작되죠. MSG를 첨가하지 않은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찌개에도 볶음에도 자연한 알. 요리가 맛있어지는 순간. 프리미엄 코인 육수 자연한 알.
1: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자연한 알.
0: 자연한 알.
2: 임영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이제 오늘의 끝곡 전해드립니다. 신예숙님께서 청하신 어노인팅의 나의 삶은 복되다 함께 할게요. 오늘도 내가 매일 기쁘게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임영희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

0: 삼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 출품한 올해 88살 신정순 은퇴권사님의 사연입니다.
3: 제가 척추협착증으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다리 아파서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없어요. 네. 근데 이렇게 잠을 못 잘 빼야 성경을 한번 써보자 하면서 책상 놓고 앉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뭐 쓰다 보니 새벽 3시, 4시까지도 써. 그동안에 전혀 통증이 안 왔는데 친구약 한 벌 쓰고 반 정도 썼는데 저 척추 협착증이 완전히 깨끗이 나와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안 쓸 수가 있습니까?
2: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람 바랍니다. 전시 관람 문의는 02-2650-7942번입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음악은 오늘의 것, 메시지는 영원한 것. 안녕하세요. CCN 캠프 김은영입니다. 올해 들어 동해안에서는 오징어 대신 참치가 많이 잡힌다고 해요. 언제부턴가 우리 땅에서도 열대과일인 망고가 열리기 시작했는데요. 기후변화가 이제는 우리의 밥상과 바다, 과수원의 풍경까지도 바꾸고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뚜렷한 사계절의 나라. 언제까지 과연 그럴 수 있을까? 먼 미래를 결정하는 건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몫인지도 모르죠. 조금 덜 쓰고 조금 더 살피는 일, 오늘의 작은 실천이 미래의 우리 아이들에게 아름다운 사계절을 물려주는 따뜻한 약속이 되겠죠.

좋은 씨앗의 물고기가 살 수 있도록 이 곡이 발표됐을 때만 해도 정말 매연, 환경 오염, 특히 하천에 갔을 때 그 물비린내를 저는 맡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지금 요즘 정말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참 환경이 개선되고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구나. 우리의 인식이 많이 바뀌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네팔 빙하 붕괴 사고나 또 전체적인 이산화탄소의 증가로 지구온난화는 급속도로 가속되어 가고 정말 우리나라에서 커피나 망고 같은 열대과일들, 바나나 이런 거, 그리고 사과가 재배되는 지역이 예전에는 무조건 대구, 그래서 대구에 미인이 많고 막 이랬었잖아요. 지금 강원도 쪽으로 굉장히 많이 사과 과수원이 올라갔어요. 저는 지역 축제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그런 것을 보면서 와, 이렇게 재배 지도를 바꾸고 있구나 싶습니다. 예전 찬양을 들으면서 또 세월의 변화를 느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더 많이 노력해야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CCM 중에 이렇게 어떤 사회에 참여적인 사회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이런 곡들이 많이 있다는 게 참 자랑스럽습니다. 오늘 첫 곡 전해드렸고요. 금요일 밤입니다. 지난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CCM 캠프를 듣고 계십니다. CCM 캠프는 역대 수많은 DJ와 함께한 전통의 찬양 프로그램으로 매일 밤 10시에 CBS 표준 FM 라디오와 인터넷 CBS 레인보우로 동시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의 메시지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노래에 담는 CCM 최신곡과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국내외 찬양들을 골고루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기도 제목, 듣고 싶은 찬양 신청곡은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CBS 레인보우 앱과 CBS 만나앱 게시판으로 오시면 됩니다.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특급 호텔들이 선택한 윈세프에서 세턴에어 헤어드라이기,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과 로션, 만성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 흑더덕 진액, 마실수록 깔끔하고 가볍게 주식회사 부성의 제로 곰취미세차, 춘천에서 줄 서서 먹는 감자밭 감자빵, 원조의 품격 팡파미유 강릉 6종 마늘빵,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첨가물 없이 올리브오일로 오븐에 구운 담백한 스페인 퀼리 과자 세트, 본고장 특별 양념 소스의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곡식이 무겁게 자라서 이랑까지 숙여지기를, 굵게 자라서 100명의 청년들도 뵐 수 없기를, 너무나 무거워서

순간순간의 계절이 우리를 아름답게 하기를. 요즘 이 곡, 이 가사, 이 분위기, 이 모든 게 딱 어울리는 계절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앞서 소리엘의 좋았더라는 주님께서 지으셨던 그때 그 모습으로 돌아가자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역시 환경보호의 큰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곡이기도 하고 여러 사역자들의 목소리 또 한 분 한 분 이렇게 들으면 예전에 정말 뭐 유행처럼 이렇게 We are the world 이런 곡들이 많이 만들어졌었잖아요. 그때 그 소리엘의 좋았더라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어쩌면 이 CCM의 대표곡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은 CCM 잉글리시가 있는 날입니다. 해외 CCM 한 곡을 가사를 살펴보고 또 워낙 유쾌하신 분이라 그냥 같이 있으면 웃음이 넘쳐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해요. 음악은 님께서 재방송이 많아서 DJ님들과 소통할 수 없어서 답답했는데 그래도 CCN 캠프로 하루의 마지막을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얼른 DJ가 많아져서 재방송 안 하길. 아멘입니다. 정말 저희 조이포유 진행자들 모든 DJ들 그리고 제작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 맞아요. 우리 조이포유 처음 시작했을 때 그때 그 모습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래도 조금 반가운 소식이 10월 중순에 가을 개편 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아마 음악은 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처럼 응원해 주시는 것처럼 조이포유가 한 발짝 더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변화된 모습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살짝 기대해 주시고요. 또 9271님께서 요즘 어머니 병간호하시느라 몸이 많이 상하셨는가 봐요. 몸이 많이 아파서

통원 치료하고 있습니다. 이 좋은 계절 가을에는 건강하게 풍성한 계절을 누릴 수 있기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돌봐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신청해 봅니다 하셨어요. 옹기장이 로즈콰이어 나의 등 뒤에서와 김숙희 님 신청하신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오늘은 초롬의 찬송가 전해드리고 두 곡 듣고 오늘 CCM 잉글리시 함께 할게요.

0: Let's study English 시간입니다. 자, CCM English로 꾸며드리는 시간이죠. 자, 지난주에 이제 기나긴 여름방학을 끝내고 오신 우리 1000번째 정성원 목사님. 뭐, 지난주에도 살짝 얘기를 했지만 오늘 네네. 긴 여름휴가를 보내셔서 예. 어떻게 지내셨느냐
1: 네네.
0: 살짝
1: 뭐, 예.
0: 그렇죠. 긴 여행 이야기만 실은 들어도 너무 재밌지만
1: 네네.
0: 우리의 오늘 목적은
1: 네.
0: 해외 CCM의 이 찬양 가사가 또 어떤 예. 의미를 담고 있는지 그리고 이왕이면 우리가 조금 더 언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자 하는 취지로 만든 코너니까 자, 오늘 그래서 준비해 네. 주신 곡이
1: 네.
0: 크리스탈 루이스의 곡.
1: 예, Lord, I Believe in You라는 곡이고요. 글쎄요, 이 곡은 사실은 이제 그 여러 버전들로 이렇게 나오기는 하긴 했지만, 그 중에서도 뭐 이제 저는 제가 원래 더 처음에 더

0: 좋아했던 거는 브루클린 태버네클 콰이어 버전이기도 한데 그 찬양대에서 그렇게 했었어요. 보니까 그 뉴욕이라는 그 배경을 갖고 있는 그 교회라서
1: 네.
0: 히스패닉 계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솔리스트를 그 히스패닉 분이 하게 하면서 이 중간에 이렇게 스페인어를 이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하거든요.
1: 네.
0: 그래서 요 크레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예, 조 크레오 그렇게 스페인어를 하니까 이 가사가 물론 이제 한국어로도 이게 우리가 부르긴 하는데 생각보다 원곡의 그 스파클만큼 한국어로는 좀 빛을 덜 발한 게이 노래거든요.
1: 네.
0: 예, 그래서 아 번역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만든 찬양이기도 합니다.
1: 네. 자, 그럼 가사 한 줄 한 줄 또 설명해 주시죠.
0: Though I can see your holy face, 비록 내가 당신의 거룩한 얼굴을 볼 수는 없지만, 그리고 and your throne in heaven above, 예, 하늘 위에 그 주보좌가 있으니, it seems so far away, 아주 먼것 같아요. Though I can touch your nails, scared hands, 당신의 그 상처난 손은 내가 만질 순 없으나 이게 scared hands를 이렇게 상처난 손으로 이렇게
1: 못
0: 얘기를 하는데
1: 박히신 주의
0: 예
1: 손을 뜻하는 scarred 핸드라는 표현을
0: 그렇죠 네
1: 썼군요.
0: 그래서 I have a deep and unspeakable joy를 갖고 있다 나에게는 깊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정말 놀라운 기쁨이 있습니다 that makes my faith to stand to 부정사 이렇게 뭐 하게 만든다 make to 부정사 이렇게 하면 뭐뭐 하게 만든다라는
1: 네.
0: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내 믿음을 더 굳건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후렴이 나옵니다 Lord, I believe in you 난 당신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때 believe
1: 네.
0: in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래서 I
1: 네.
0: always believe in you 언제나 당신을 믿어요 Though I can see you with my eyes 내 눈으로 볼수 없지만 할 때는 이제 뭐죠? 전치사를 with를 쓴다는 것. 그다음에 deep in my heart. 나의 마음 깊은 곳에서 your presence I found. 내가 찾는 당신의 존재, presence. Lord, I believe in you.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And I keep my trust in you. 당신에 대한 신뢰를 지킬 것입니다. believe in 할 때도 in을 썼듯이 trust in you. 누구누구에게 대한
1: 네.
0: 믿음을 갖는다 할때 in을 쓰네요. Let the whole world say what they may. 그들이 뭘 할지 말하게 합시다. 말합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Let은 이제 사역동사라고 하는데, 뭐뭐 이렇게
1: 네.
0: 시킨다라고 할 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하자라는 거예요. 그 let에서 이제 나온 게
1: 그렇죠.
0: let잖아요.
1: 네.
0: 그런 의미에서 이제 누구를 하게 하자라는 뜻이 결국은 우리 모두 이렇게 하자. 모든 세상이여 그렇게 말을 해라. No one can take this joy away. 이 기쁨을 뺏어갈 수 없다라고. Lord, I believe in. 여기까지 1절. 이렇게 이 정도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줘도 될것 같습니다.
1: 네. 자, 중간중간에 그래도 단어 자체가 우리가 그래도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아, 이 정도는 우리가 아는 단어,
0: 그렇죠.
1: 거기에서 이제 잘 해석하면서 받아들이면서 거기에서 believe in이라든지 또 아까
0: make
1: 말씀해주셨던
0: to 부정사.
1: make to 부정사
0: 그다음에
1: 또
0: let 누군가를 뭐뭐하게 원형
1: 네.
0: 동사로 해서 하게
1: 네.
0: 하다라는
1: 이런
0: 말.
1: 것들 몇 가지만 기억하시면 다 좋을 것 같습니다. Believe in, trust in, let's. let
0: make
1: 하니까
0: to 부정사.
1: let it be, let it be 하는 거 너무 생각나네요. 그죠? 네. 우리 탈잖아요. 전 국민이면.
0: 맞습니다.
1: 네. 자, 오늘은 Lord, I believe in you. 크리스탈
0: 네,
1: 루이스의
0: 그의
1: 곡을 네,
0: 여정으로.
1: 전해드리면서. 자, 그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살짝
0: 네.
1: 그 여름방학 때 하셨던 재미있는 에피소드 하나만 얘기해 주고
0: 아,
1: 가셔요.
0: 그러게요. 지난주에 너무 많은 얘기를 해가지고.
1: 그냥 그의 그저 목사님의 그 삶이 하나의 그뭐 여행자의 그 그냥
0: 네.
1: 굉장히 항해자 혹은 뭐랄까 모험가
0: 예.
1: 이런 느낌이 좀
0: 그
1: 들어요.
0: 지난주는 이제 제가 이제 여행 얘기 주로 했었다고
1: 얼굴도 좀 약간
0: 한다면
1: 좀 까맣게 타고
0: 탔죠.
1: 야구 모자 쓰고 여기 오시니까 진짜 어디 딱 놀다 오신 그 느낌으로 오셨잖아요. 네.
0: 한 가지 지난주에 말씀 안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파이프 오르간 연주를 시드니에서 하고 왔어요.
1: 오. 원래 하실 줄.
0: 예, 네, 원래 파이프 오르간을 젊은 30대 때까지는 했었는데
1: 네. 네,
0: 거기서 이제 오르간 협주곡. 예, 뭐 풀 오케스트라랑 같이 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1: 와,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에서.

0: 있어요?
1: 아, 오페라 하우스 옆에 있는,
0: 옆에 있는
1: 한국의 이제 예술 종합학교 한예종 같은 예술의 아, 전당 같은 곳이 있어요.
0: 네. 아유, 그래도 네. 너무 멋진 시간을 또. 아, 예,
1: 그렇죠. 저도 되겠네. 생각지도 못할. 네. 예, Lord, I believe in you입니다. 당신은 믿는 마음으로 네. 연주했습니다.
0: 너무 뜻깊고 또 즐거운 시간을 아, 보내셨군요. 네, 다음 네. 주에도 또 네. 곡도 소개해 주시지만 네. 또 목사님 어떻게 재미나게 살고 계신지 삶의 이야기도 또 네. 나눠주세요. 오늘 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또 오겠습니다.

모세 이야기의 애니메이션이죠. 이집트 왕자의 주제가 When You Believe. 머라이 캐리와 위트니 휴스턴의 듀엣곡으로 정말 환상적인 화음으로 함께 하셨고요. 크리스탈 루이스의 Lord, I Believe in You는 오늘 CCM 잉글리시에 함께 나눈 곡이었습니다. 해외 CCM도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냥 들으면 잘 안 들리다가도 목사님께서 그냥 술술술 말씀해 주시면서 이거는 그런 뜻?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런 거구나? 이런 그렇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저도. 자, 1부 끝곡은 심형진, 박우정의 나의 하나님, My Lord, My God 전해드리고요. 2부에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사연 신청곡 만나봅니다.

0: CBS
1: 긍휼의 하나님, 홍수와 산사태로 집과 가족을 잃은 네팔과 티베트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의 눈물을 닦아주소서.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CBS는 네팔과 티베트를 위한 긴급 모금을 진행합니다. 02-2650-7004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모금액 전액은 현지 선교사를 통해 긴급 구호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칭찬에 정말 무색합니다. 남의 단점 말하기를 너무 좋아하죠. 3대 11 법칙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칭찬과 장점은 3단계밖에 퍼져나가지 않지만 단점과 안 좋은 말은 11단계까지 퍼져나간다는 거죠. 켄 블랜차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중 일부.

0: 5분 메시지. 오늘 말씀에 위담 한방병원 최서형 장로입니다.
1: 지난 시간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는 믿음도 진리도 사랑도 아닌 생명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는 당신이 지으신 우리가 온전한 생명 모습으로 사는 게 창조주의 가장 기쁘고 영광받는 일이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영혼육 모두의 생명을 이룰 수 있는지 알아볼 텐데 과연 이런 경지가 가능할까요?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태초에 온전한 생명이었던 우리의 생명을 죄와 사망의 존재로 이끈 원죄를 알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생명을 잃게 된 원인을 정확히 알고 개선한다면 영혼육의 생명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신앙은 불순종과 교만이라 주장했지만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실은 이보다 더 근원 요소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죄의 첫 단추, 즉 원죄는 하와의 불순종 행동을 분석하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불순종을 이끈 근원 요소는 분명 하와의 혼, 즉 정신 요소인 지정의 중에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선악과 앞에 하와의 행동을 분석해 봅시다. 먼저 뱀은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면서 하와의 지식을 떠봅니다. 지정의 중에 지죠. 그러나 하와는 따먹으면 죽는다고 말합니다. 이때까지 하와의 지식과 생각은 바르게 유지하고 있었고 따먹지 않습니다. 다시 뱀은 결코 죽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과 같이 돼 하면서 거짓 정보를 줍니다. 여전히 하와의 지식은 흔들리지 않고 따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그 나무를 본 즉 먹음직도 보암직도 탐스럽기도 해서 정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간 잊어버리고 감정이 이끄는 대로 따먹고 맙니다. 감정이 하와의 생각과 의지를 변조시키고 따먹는 불순종의 행동을 한 거죠. 살펴본 바와 같이 죄의 감정이 불순종을 이끈 더 근원이고 죄와 사망의 길로 이끈 원흉이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중요시하는 속사람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인 생명에 이르는 길의 첫 걸음은 우리의 감정을 성령의 감정으로 변화시키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위선에 잘 빠지고 바른 생명 모습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결국 겉은 경건해도 속이 미움이나 탐욕으로 차있는 회칠한 무덤이 되는 거죠.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스트레스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스트레스 자체는 병이 아닙니다. 스트레스에 대해 잘못된 마음 반응이 병이고 죄인 겁니다. 그러나 스트레스와 고통 속에서도 성령 안에서 평안과 담대함으로 반응하면 세로토닌, 도파민 같은 좋은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몸의 생명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같은 스트레스를 받아도 어떤 사람은 살아나고 어떤 사람은 죽어갑니다. 실패와 고난 자체가 사람을 무너뜨리는 게 아닙니다. 실패에 대한 반응이 생명과 죽음을 가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려움과 미움과 탐욕은 서서히 몸을 죽이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거고 평안과 감사와 온유와 담대함은 생명으로 이끌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은 스트레스 앞에서 어느 쪽으로 반응하고 계십니까? 다음 시간엔 스트레스 앞에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반응을 하지 않고 어떻게 생명 반응을 할 수 있는지 그

0: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1: 5분 메시지. 지금까지 말씀해 의담 한방병원 최서영 장로였습니다.

CBS 걱정은 내일의 슬픔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힘을 앗아간다. 폴란드의 작가 코리덴 붐 여사의 말입니다. 11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김은영의 CCN캠프 2부 시작했습니다. 오늘 고다르크님께서 1부에서부터 쭉 N행시를 아니 귀에 들리는 모든 단어를 이렇게 재치 있게 또 은혜롭게 해주셔서 정말 굉장히 머리가 좋으신 분 같아요. 또 멀리에서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가지 당부드릴 말씀은 저희가 이제 공중파 방송이잖아요. 이곳의 게시판에 개인의 주소라든지 혹은 개인이 운영하는 단톡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른 분들에게는 뭐 좋은 의미로 오픈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저희 이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렇게 하시는 일은 가급적 없

쓰셨으면 좋겠다. 외국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문자를 계속 드리는데 아마 문자로 이 내용이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지만 방송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고다르크님 외에도 다른 뭐 홈페이지라든지 또 유튜브 방송이라든지 이렇게 좀 안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는 집 주인장, 여기 제 주인장 앞에서 그렇게 하시면 좀 제가 좀 굉장히 곤란하고, 기분이 좋지 않을 때도 있어요. 네. 이렇게, 좋은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혹시 다른 분들이 또 이게 다른 의미로 접근하셨다가 좋지 않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 방송 쪽에서는 사전에 좀 철저하게 하지 않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혹시 올리셨던 게시물 있으시면 본인이 이제 노출되지 않도록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한 가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선물 드릴 때도 집 주소라든지 개인 전화번호를 혹은 뭐 개인 정보 중에서 서로서로 나이도 이렇게 오픈하시고 뭐 아니 이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서로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저희도 보는 대로 가급적이면 이제는 방송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지켜지지 않는 경우에는 저희 제작진 쪽에서 조치를 취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원을 신청하셔서 소원을 원래 원곡은 꿈이 있는 자의 소원이죠. 제가 어제도 한홍재 목사님 곡 들려드렸고 집에 가는 길에 당향로에서도 또 곡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오늘은 소원을 이승철 씨 버전으로 들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딱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럼 이어지는 곡은 어떤 곡이 좋을까 싶었는데 원곡인 이승철 실연이 와도 김범수 씨도 이 곡을 불렀죠. 오늘은 CCM 쪽에서 한수지 씨가 리메이크한 실연이 와도가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이렇게 전해드렸는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자, 2부에서도 보내주신 사연 신청곡 함께합니다. 너는 꽃이야를 7694님께서 써주셨어요. 오늘 부모님과 함께 따뜻한 돼지국밥 먹고 훈훈한 시간도 가지고 부모님과 자주 이런 시간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시간에 부모님과 따뜻한 온기를 나누어 가지니 무척 행복했습니다 하셔서 제가 히스플랜 찬호울 버전의 너는 꽃이야 키즈 버전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이곡과 함께 어제 기억나시죠? CCM 공부방 시간에 가족 찬양 특집을 저희가 전해드리면서 자녀와 함께 부른 곡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붐붐해요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 너무나 귀엽고 사랑스러운 성탄 찬양이에요. 헬로 멜로의 우릴 위해 그분이 오셨대까지 이어서 듣겠습니다.

김도현의 샬롬 유해피보험님께서 오늘도 교회 청소하고 집으로 가는 중이에요. 지난주보다 더 열심히 했어요. 샬롬 들려주세요. 전해드렸고요. 주리의 부르심은 진영님께서 갑자기 찾아온 감기 몸살에 코맹맹이에 힘들지만 오늘도 긍정의 힘으로 생각하기였어요. 포항 영천시 출장 다녀와서 편히 쉬는 이 시간 함께해요 하셨습니다. 찬양 전해드렸어요. 헬로멜로의 우릴 위해 그분이 오셨대 히스플랜 찬호울의 너는 꽃이야도 전해드렸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함께 하신다는 분들이 코람데오님도 잘하셨어요. 금요일 밤에는 교회 금요 기도회 금요 모임 또 은사집회가 있으셨다고요. 집으로 가는 중에 방송 함께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홀리원의 집으로 가는 길 준비하고 있고요. 이것과 함께 앞서 때로는 너의 앞에 축복송 준비했어요. 나그네 123님께서 러빔의 때로는 너의 앞에를 청하시면서 아내가 곧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요즘 아내와

아, 뱃속의 아이에게 태교 찬양으로 늘 들려주는 찬양이 있습니다. 바로 이곡 축복송인데요. 출산을 기다리며 설레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움과 걱정이 있는 것도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찬양을 들으며 아내와 뱃속 아이가 함께 힘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때로는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지만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곧 세상에 나올 우리 아기에게도 이 찬양이 따뜻한 축복의 노래로 기억됐으면 합니다. 저희 가족에게 찬양 들려주세요 하셨거든요. 그럼요. 저희 들려드려야죠. 러빔의 때로는 너의 앞에 찬양 전해드리고, 아, 이 곡과 함께 나그네 123님 아빠신 거잖아요. 지금의 이 순간을 먼 미래에 어느 날또 기억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이곡 들을 때마다, 딸들은 아마 굉장히 또 울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김수지의 아빠의 노래라는 곡이 있거든요. 이 곡도 함께 해보시죠. 나그네 123님의 미래를 그리며 이 곡도 전해드리겠습니다. 홀리원의 집으로 가는 길은 그 뒤에 전해드릴게요.

홀리원의 집으로 가는 길 전해드렸고요. 김수지가 부른 아빠의 노래. 아니 제가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나서 이제 막 아기 아빠가 되시는데 너무 먼 미래까지 보내드렸나요? 아, 김수지의 찬양이었어요. 또 러빔의 때로는 너의 앞에 찬양도 전해드렸습니다. 재롱이님께서 이번 한 주는 장거리 출장이 많았어요. 지금도 2시간 가야 집에 갈 수 있네요. 장시간 운전하면서 조이포유를 많이 들었는데 그러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번 한 주도 안전하게 인도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의 길 찬양 듣고 싶어요. 하셨어요. 앞으로 2시간이나 더 운전하셔야 될 텐데 찬양 함께 하시면서 안전운전 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청하신 곡 은서의 찬양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의 길.

독서치료 중에 느낀 이야기라고 좋은 글도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레이나 차님, 굿밤이었습니다. 하하호호님, 일본은 수요일까지 실버위크입니다. 여러 소식 많이 전해주셨는데 자, 벌써 끝곡 전해드리며 인사드릴 시간이어서 오늘은 짤막한 연주곡 흐르고 있어요. 소마트리오의 연주로 죄짐 맡은 우리 구주 What a friend we have in Jesus 전해드리면서 물러갈게요. 주말도 주일도 함께해 주세요. 오늘은 마침표, 내일은 물음표, 모두 건강하세요.

0: CBS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 출품한 올해 88살 신정순 은퇴 권사님의 사연입니다.
2: 제가 척추 협착증으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다리 아파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없어요. 네. 근데 이렇게 잠을 못 잘 빼야 성경을 한번 써보자 하면서 책상 놓고 앉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뭐 쓰다 보니 새벽 3시, 4시까지도 써. 그동안에 전혀 통증이 안 왔는데 신구약 한 벌 쓰고 반 정도 쓰는데 저 척추 협착증이 완전히 깨끗이 나와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안 쓸 수가 있습니까?
1: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람 바랍니다. 전시 관람 문의는 02-2690-794

8월이 8월이랐다. 청산의 8월이랐다. 머리랑 다래랑 먹고 청산의 8월이랐다. 고려시대 대표적 가요인 청산별곡 교과서에도 실려있어서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이 노래에 나오는 머리랑 다래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과일이죠. 요즘이 제철인데요. 짙은 보라색으로 익어가는 야생 포도가 바로 머루, 그리고 키위의 조상으로 알려진 다래인데요. 키위보다 훨씬 작고 털도 없고 매끄러워서 껍질째 먹을 수 있고요. 산에서 나무하시던 아버지가 따주시던 달콤한 열매로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옛 시인에게 충만한 행복으로 다가왔던 그 소박한 맛과 멋, 우리의 가을날도 이렇게 익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올 가을은 여러분에게 순간순간 행복을 느끼는 시간들이 더 많아지길 바랍니다. 폴라리스 님이 머루다래 너무 맛있죠. 우리 시골에서도 정말 많이도 따서 먹곤 했는데 참 순수한 그 달콤한 맛입니다. 꼴깍 침 넘어가는 소리. 아, 갑자기 그 살짝 시큼하면서도 달콤한 그 맛이 느껴지고 먹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예, 생각나는 맛. 김경혜, 하준이 부른 가을 동화 첫 곡으로 들려드렸고요. 당신을 향한 노래 2시간 함께 할게요. 조주모의 황금 물결도 이어서 준비했는데 같이 들어요.

조준모 황금물결. 그리고 청소하는 영배씨님의 신청곡인데요. 좋아요라는 곡이에요. 박수진, 주리, 전은주가 함께하는 곡 이어집니다.

기프티드 앨범에서 주를 바라보며 그리고 박수진, 주리 전은주가 함께한 좋아요까지 들으셨고요. 뜨거운 볕에 선선히 불어오는 바람이 너무 좋습니다. 패스하자님. 뜨거운 볕이라서 선선한 바람이 더 고마운 것 같아요. 리비님은 늦은 출근 준비하면서 출석하는데요. 나날이 아름다운 가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긍휼하심님. 긍휼이라는 곡을 신청하시면서 내일 대전 현충원에 계신 부모님께 가려고 합니다. 부모님 뵈러 가는 길도 설레고요. 두 분이 좋아하셨던 꽃도 들고 가려고요. 좀 서둘러서 부모님 뵈러 가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예, 평소에 좋아하셨던 음식 준비해서 가시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김당비가 부르는 긍휼입니다.

금요라심님과 함께 김담비의 금요일 들었고요. 오랜만에 당연히 흔적 남기고 듣습니다 하신 동백나무님도 오셨어요. 수아진 7608님은 러닝으로 몸을 깨우고 찬양 들으면서 영을 깨워봅니다. 아멘. 소망님, 파김치 마무리하고 커피 내리고 있는데 나이가 있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자식 걱정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주님으로부터 힘 받고 오늘을 기쁨으로 살아내야겠죠. 바람이 참 좋은 오늘이에요. 자녀 생각하면 방법도 모르겠고 내가 도와줄 수가 없어서 안타까울 때 주님, 저는 못하겠습니다. 못합니다. 주님의 자녀니까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전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음이 또 감사더라고요. 우리 요게벳의 노래 같이 들을까요?

그런 동사님이 우리 늘 자식 걱정. 늘 자식 걱정하죠. 멜리사님, 두 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비님, 자녀를 위해서 한없이 기도하지만 또 끝난 게 끝이 아니고요. 마음으로 늘 기도도 하지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바로 또 자녀 기도인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소망님, 파김치가 익는데도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소망님의 자녀에게도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또 소망님의 기도의 때가 되면 그걸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요괴배새 노래 연평한 조찬미가 함께한 곡이었고요. 제비꽃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고 응답해 주셨어요. 산골 안악내님도 예 샬롬입니다. 장드보라님, 우정이 우정으로 여겨지고 소중함이 소중함으로 인정되고 따뜻함이 가슴으로 느껴지는 사랑이 사랑으로 다가오고 추억이 켜켜이 아름답게 쌓여지는 여기는 당양로입니다. 아멘. 시편 12편 해달라고 신청하신 곡이에요.

제 휴대폰 벨소리 찬양이 나오니 더 반갑습니다. 권은주님, 지금 찬양 너무 좋구먼요. 주아랑님, 해달라고. 시편 12편 해달라고. 김주환, 류세라, 류지광, 박지연, 범기회. 많은 사역자들이 함께 부른 곡이었고요. 주의 은혜 곡팀장님께서 부산에는 비가 내립니다. 은혜비 신청합니다 하셔서 이대헌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아까 수아진 7608님께서 빗소리 들으면서 찬양 듣는다고 하셔서 어디지 했는데 아 그쪽 지역엔 지금 비가 내리고 있군요. 제키리님의 신청곡 마커스 워십 앨범에서 들려드려요.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마커스 앨범에서 들었습니다. 1부 끝곡 어노인팅 앨범에 있는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들려드리고요. 잠시 후 당신을 향한 노래 2부에서 봬요.

0: CBS
1: 장희관의 지금 자연은
2: 초가을 풀숲에서 들려오는 긴꼬리의 노래입니다. 긴꼬리는 풀이나 관목, 나뭇가지와 잎 이외에서 생활하는 깃두라미입니다. 가늘고 녹색인 몸은 식물 사이에 숨기의 제격이라 모습을 찾기보다는 노래로 먼저 존재를 알아차리게 됩니다. 긴꼬리는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 노래하기도 합니다. 잎에 구멍을 내고 그 사이에 몸을 넣은 뒤 노래하는데요. 그러면 잎이 확성기 역할을 해 작은 몸에서 내는 노래를 더 크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긴꼬리는 작은 몸으로 우리나라 가을의 소리 풍경을 풍성하게 만드는 멋진 음악가입니다.
3: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었습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당신을 향한 노래 2부 마하나임님의 신청곡이었어요. 매일 듣는 조이포유고 당향로지만 요즘 저에게 조금 다르게 다가옵니다. 2주 정도가 됐는데 조이포유 듣고 있으면 복통이 옅어지는 느낌이 저를 편하게 만들어요. 당향로는 마음이 평안해지고 이유 없는 즐거움이 됐습니다. 찬양으로 회개의 시간과 기쁨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주님. 마른 뼈들의 생기를 이라는 곡이었고요. 예수전도단 송정미가 함께한 곡 마하나임님과 함께 들었습니다. 복통이 사라지길 또 마음의 평안이 있길 예, 이 곡을 들으면서 저도 함께 기도했습니다. 마라나타 선 삼선리님께서 오늘 찬양 선곡들이 너무 좋아요. 은혜롭게 듣고 있습니다 하셨고요. 지영의 주만 바라볼지라 이어지는 곡으로 준비했어요. 오늘 1부에 우리가 처음 시작하면서 머리랑 달에 얘기를 했었는데 0491번님께서 가을 소풍을 다녀오면 오빠가 달에를 그 손에다가 꼭 이렇게 쥐어주셨대요. 그 생각이 납니다. 가을이면 붉게 익은 감 달린 가지 또 집집에 한 가지씩은 걸려있었던 그 기억. 홍시가 되면 따먹고요. 지금도 오빠 집 감나무 주렁주렁 맛있는 감이 달려서 익기만 기다릴 것 같아요. 감이 진짜 가을에 딱 생각나는 과일이기도 하죠. 예전에는 까치 먹으라고 또 우리 선조들은 하나씩 둘씩 남겨놨습니다. 그렇게 자연을 사랑하고 내 주변을 돌아보는 그런 여유가 있었죠. 지영 주어만 바라볼지라.

딸과 외손녀, 푸른 동사님까지 3대가 함께 듣고 있다고 하신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오늘은 강중현의 목소리로 들었고요. 봄 채원님께서 오랜만에 찬양을 들으니까 울컥합니다. 다시 믿음 붙잡고 살기를 기도합니다. 맨 은혜 신청하신 곡은 지선 이윤화 하니 강찬이 함께 부른 곡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데이비드 저원님도 함께하고 계시네요. 찬양이 때론 우리에게 삶을 돌아보기도 하고 내 믿음을 돌아보기도 하고 지금 맞는 길로 가고 있는 건가 생각해 보게 합니다. 봄 채원님 다시 믿음으로 채우시고 또 감사로 채우시고 기쁨으로 예 삶을 채우셨으면 좋겠습니다. 표고님이 신청하신 곡 아이자야 61 앨범에서 주님의 마음 있는 곳.

바쁜 생활 속에서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힘듦 속에서도 감사함을 주시니 이 또한 감사합니다. 아멘. 새벽샘님께서 신청하신 주가 일하시네. 오늘은 조수아의 목소리로 들었고요. 그 전에 아이자야 61 앨범에서 주님의 마음 있는 곳 함께 했습니다. 가을이 오면 눈부신 햇살에 비친 그대 미소가 아름다워요. 네, 눈부시게 푸른 가을 하늘 우리 모두를 시인이 되게 하는 듯합니다. 우리 인생 중 오늘이 제일 젊은 날, 하나님 자녀의 권세 누리고 즐기고 평강 가운데 지내는 날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꽁여사님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반딧불이님,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신청하셔서 정현주의 목소리로 들려드립니다.

아버지를 닮아 있네 위라우브 앨범에서 들었고요. 행복한 요한나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내 고향집 같은 당양로, 아니 우리의 당양로 들으면서 병원 진료 마치고 장보고 집에 가는 중인데요. 지난주 목사님이 일상에서 보물들을 찾으라 하셨는데 정원님 목소리와 찬양 들으면서 미소가 싹 지어지는 게 당양로가 저에게 보물입니다. 운전하고 오는데 뭉게구름 핀 하늘이 너무 예쁘고요. 주의 은혜가 가득한 하루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세라별님, 아유 감사합니다. 애인이 김미라님께서 세라별님, 그 목사님 말씀, 일상에서 보물을 찾으라는 그 말씀, 그 보물 중 한 사람이 세라별님이에요. 우리가 서로서로에게 이렇게 보물입니다. 다정한 그레이스님께서 교육 종강날이군요. 아, 그동안 애쓰셨어요. 정말 찬양은 저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은혜를 주니까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자주 올게요 하셨어요. 감사해요. 교육받느라 진짜 애쓰셨어요. 정말이지 방송 자체가 이렇게 은혜로울 수 있다니 너무 감사해요. 이터널님도 오셨고요. 소망님께서 오늘은 철야를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동안 쉬고 있었는데 아마 찬양이 소망님의 마음을 그렇게 움직였나 봅니다. 주영님의 신청곡 들을까요? 러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 러빔 앨범에서 들었습니다. 상하이 곰돌이님 진짜 어렵게 취업을 하셨잖아요. 처음에는 병원에서도 좀 외국 사람을 쓰는 건데 괜찮을까 이런 좀 걱정? 예, 그런 눈초리로 봤지만 막상 상하이 곰돌이님이 그곳에서 일하시니까 환자들 호응도 좋고요. 다른 직원들이 상하이 곰돌이님이 없으면 일이 안 돼요. 그래서 처음 조건이 주일 성수를 하는 거였는데 자동적으로 주일 성수가 되고 있대요.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주변을 변화시키시고 또 은혜 가운데 환경을 바꾸시는 주님이시잖아요. 상하이 곰돌이님이 그런 축복의 통로로 잘 쓰이고 계시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한 행복한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시다니 그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께 대하듯 환자들을 대하시는 거. 물론 가족들과 출퇴근 거리가 먼 게 좀 마음에 걸리는데 그 또한 잘 또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소랑 지기님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공주마마님이 요즘 회사에서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나 봐요. 마음에는 스트레스가 쌓이고 또 위로받지 못하고 그런 마음.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그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길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초롬의 하나님의 은혜 들으면서 오늘 당신을 향한 노래 인사드립니다. 저는 생방송으로 월요일에 뵐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사랑해 CBS.
1: 긍휼의 하나님, 홍수와 산사태로 집과 가족을 잃은 네팔과 티베트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의 눈물을 닦아주소서.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CBS는 네팔과 티베트를 위한 긴급 모금을 진행합니다. 02-2650-7004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모금액 전액은 현지 선교사를 통해 긴급 구호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2: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375장 나는 갈 길 모른입니다. 이 찬송가 가사는 미국의 에드워드 호퍼 목사가 작시한 것입니다. 뉴욕에서 목회를 하던 호퍼 목사가 마지막으로 시무했던 뉴욕의 바다와 육지 교회에는 항구 도시답게 선원들이 많이 출석했으며 일시적으로 정박한 배들의 외항 선원들도 예배에 출석하곤 했습니다. 이들은 말씨나 행동이 거칠었지만 바다가 주는 공포를 늘 마음에 품고 있었고 호퍼 목사는 이들을 위한 찬송시를 작사해 익명이나 필명으로 발표했습니다. 호퍼 목사는 서재에서 찬송시를 작시하다 연필을 손에 쥔 채 엎드려 소천하셨습니다. 교인들이 호퍼 목사를 발견했을 때는 이미 그의 숨이 멎은 상태였습니다. 호퍼 목사가 세상을 떠난 후 그의 서재에서 많은 찬송시들이 발견됐는데 그때서야 교우들과 선원들은 그들에게 은혜와 용기를 주었던 찬송시들이 모두 호퍼 목사의 작품인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이 찬송시의 성경적인 배경은 시편 37편 5절 말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바라는 찬송, 찬송가 375장 나는 갈 길 모르니 전합니다.

0: CBS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미국의 소설가 마크 트웨인의 말입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0: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 포유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정향민 다큐멘터리 감독의 어머니는 81살에 첫 해외여행을 했습니다. 장소는 네팔. 그 여행이 너무 좋아서 어머니에겐 꿈이 생겼습니다.
1: 어머니께서 90살이 되시면 네팔의 아이들을 돕고 싶어 하셨고 그때부터 기초연금을 계속 모아 오셨습니다. 늘 네팔의 아이들에게 염소를 사줘야 되는데 하십니다.
0: 2017년 어머니 나이 84. 이번에 빙하홍수 참사가 난 곳으로 순례를 갔었습니다.
1: 그때 거기에 계시는 이제 중국인 관리들이 어머니 나이가 84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지룬 국경 검문소 통관소를 통과하는 사람들 중에는 가장 고령이라는 말씀을 하면서 박수를 보내주시고 또 어머니와 기념 촬영도 하셔서 그때의 기억이 생생히 남아있는데 빙하 쓰나미가 지룬 국경 통관소를 덮치는 모습을 보면서 그분들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여전히 대부분은 거기서 근무하고 계시지 않을까.
0: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빙하홍수로 가족을 잃은 분들에게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류가 빙하홍수의 책임감을 느끼고 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긍휼의 하나님, 홍수와 산사태로 집과 가족을 잃은 네팔과 티베트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의 눈물을 닦아주소서.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CBS는 네팔과 티베트를 위한 긴급 모금을 진행합니다. 02-2650-7004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모금액 전액은 현지 선교사를 통해 긴급 구호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사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주의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듣고 싶으신 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을 부르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날개 아래 가장 아늑한 곳에 머물게 하소서. 차가운 빗물을 맞고 있는 이들이 이곳에서 함께 쉼을 얻게 하소서. 마지막이라고 여겼던 바로 그곳에서 약속의 사닥다리를 내려주시는 그 손을 붙들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할 첫 곡 아 내 맘속에 크로스웨이 선교합창단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너희 근심 걱정을 이현주의 찬양으로 전해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곤고한 이들의 이름을 부르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는 주님, 기뻐하시는 그 목소리에 우리도 기쁘게 화답합니다.

전능하고 놀라우신 명주 홀리보이스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유창환의 음성으로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리고 24장 찬송 왕 되신 주, 늘사랑교회 해만 찬양대의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0: 피난처 있으니 한국 솔로이스트 코럴의 찬양이었습니다. 먼저 보내드린 곡은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문은희의 음성으로 들었고요.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최훈차 과이어의 찬양이었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금빛님, 골절부위가 깨끗이 낫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후유증 없도록 치료하여 주소서. 사고는 정말 한순간인데 치유의 과정은 참 길죠. 그 시간 동안 우리 금빛님 힘들지 않게 잘 관리하셔서 후유증 없이 완치되시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김미아님께서는 친구 박선덕 권사님 위에서 기도하고 계세요. 암 수술 받으신다고. 주님 손으로 안수해 주시어 수술도 더 이상 재발되지 않도록 완벽하게 해 주시고 빠른 회복 기도드립니다 하셨어요. 함께 기도할게요. 한미영님께서는 새벽 예배 가려고 준비 중입니다 들어오셨고, 행복한 사람님께서는 새벽을 알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벨 소리를 들으며 눈을 떠보니 선물이 와 있어요. 오늘이라는 선물이요. 시인이세요. 오늘 정말 선물 우리는 매일매일 받고 있습니다. 신명숙님께서는 네덜란드로 이사간 딸 가족이 많이 보고 싶으시다고요. 교회 성가대 반주했던 모습이 생각납니다. 나의 사랑스러운 딸, 사위, 외손자, 외손녀 이렇게 불러봅니다 하셨어요. 물론 요즘에는 영상통화도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얼굴을 대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죠. 많이 그리우실 텐데 그래서 더욱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그리고 또 한번 만날 때 더욱 감사하게 반갑게 만나실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아비가일님, 남편과 특세가는 길입니다. 요한일서의 말씀 들고 세상에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보내주셨고요. 장두보라님, 제 입술이 3355 모여 자기 자랑의 입술이 되지 않게 하시고 묵묵히 주님 마음에, 주님의 뜻에, 주님의 눈물에 조금이나마 동참한 것에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숨님께서 처음 들어오셨어요. 아멘으로 화답해 주셨는데, 마침 또 라신님께서 주님의 숲을 청해 주셨네요. 사랑이야기의 찬양 준비했고요. 마운틴사나님께서는 결국엔 주님이셨네 청해 주셨습니다. 박지현의 찬양으로 이어서 보내드릴게요.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1: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3: 경리나라.
4: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5: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6: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1: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의 끝곡으로 한반도26님께서 청하신 내게 강 같은 평화 준비했습니다. L 여성합창단의 곡으로 함께하죠.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로 돌아올게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2부의 첫 곡은 예수 사랑하심은 로디스트의 찬양으로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서울신대 앙상블의 찬양입니다.

한국기독교 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9월 19일 토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말씀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오늘은 주기도문에서 죄의 용서라는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주기도문에서 죄로 번역된 단어는 빚을 의미합니다. 빚이라는 것은 혼자서 감당할 수 없을 때 생깁니다. 빚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작은 빚은 금방 갚아 그 무게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지만 빚이 계속 쌓이면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상태까지 내몰리게 됩니다. 그 빚의 무게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이스라엘에서 빚은 상업적인 목적, 즉 영리를 목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선을 베푸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빚은 소작농이 춘궁기를 이겨내도록 빌려주는 것이었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빚에 대한 고리의 이자는 물론이고 이자 자체를 받지 말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율법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려고 빚을 내어주었다면 빚진 사람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그 빚을 면제해 주어야 했습니다. 이 빚의 탕감, 곧 죄의 용서를 위해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빚을 면제해 주십시오. 죄를 잊어 주십시오. 사도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따라 빚진 자를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0: 멀리 멀리 갔더니 승동교 이만월 성가대 황혜숙의 찬양이었습니다. 그 전에 보내드린 곡은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김성수의 찬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0: 소나무님, 재민이 자대 배치 받았나요? 양주시에 소대한 자대 배치 받았다고. 군 생활하면서 믿음이 더 강건하게 하시고 군 복무하며 나라의 소중함도 알게 하시고 다른 장병들과 잘 지내며 몸 건강히 지낼 수 있도록 주님이 지켜주옵소서 기도하셨고요. 비공개로 보내주셨어요. 남편의 직장 예비하심, 그리고 온몸이 두드러기로 두 달째 밤잠 설치고 있다고 빨리 치유되기를 기도하셨는데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차희님, 멀기만 할 것 같은 추석이 다음 주네요. 너무 빨리 가는 시간을 붙잡고 싶은 요즘입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언제 이렇게 시간이 지났지 싶죠. 다음 주 추석을 앞두고 몸도 마음도 분주해지는 입니다. 꽃마리님께서는 살림살이에 재미 붙인 딸과 난대문 시장 다녀오셨다고 하는데요. 대목을 앞둬서 그런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모두에게 주님 은혜로 풍성한 추석 명절 되기를 바라봅니다 하셨어요. 가고 싶네요, 시장. 이 시기에 시장은 정말 살아있는 생동감을 느끼게 해주죠. 모두 건강하게 이 추석 명절 잘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진영님, 포항 출장 있어서 깨어 있으면서 함께 하신다고. 여러모로 힘든 상황이지만 주님 의지하며 살아갈 희망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고 보내주셨고요. 0702번 하나뿐인 아들 생일 축하해달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생일 함께 축하드립니다. 행복한 날 보내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행복한 엄마님께서는 조이포유 저녁자 방송으로 들어오셨어요. 저녁마다 이 프로를 듣는 저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 들으며 내 자신 돌아보며 참 은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청룡포 천사님 반갑습니다. 음악이 너무 좋아요 하시면서 친누나 추천을 받고 오셨다고 하네요. 이제야 알았네요 하고 보내주셨는데 늦지 않으셨습니다. 계속 함께해 주시면서 듣고 싶은 찬양 있으시면 또 청해 주십시오. 신예숙님께서 시편 139편 제이어스의 찬양으로 청해 주셨는데 이 곡 보내드리려다가 또 다른 한 곡이 생각났어요. 역시 시편 139편의 말씀 7절에서 14절까지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소리의 찬양으로 먼저 보내드릴게요.

나는 남루했다. 그러나 내 인생의 유배지에서 아바 하나님을 만났다. 그 여정을 지금 여기까지 살아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가운데 나도 증인의 한 사람으로 내 이야기를 보탰다. 하나님 앞에 선 당신은 누구인가? 이제는 당신이 당신만의 이야기를 할 차례다.

김기현의 유배지에서 만난 하나님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하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시기 위하여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 이야기를 들으시고 길을 열어주십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천부여 의지 없어서 황병덕의 찬양이었고요. 이어서 주여 지난밤 내 꿈에 김미현의 찬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0: 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오늘 새벽 추워서 옷을 두꺼운 것으로 껴입었네요. 여기는 전주입니다 하시면서 다윈님 빛의 사자들이여 청해 주셨어요. 이 곡을 이수원님께서도 역시 청해 주셨습니다. 이단열과 국립합창단의 곡으로 보내드릴게요.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신축도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3: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1: 경동하우징
4: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승리를 향한 열정 팀 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 슬립이 하나 된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201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관.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 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교체는 아티잔 프리미엄 사각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1: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2: 요즘 유산균 장부터 간까지

0: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보드란과 함께 배미양이었어요.
2: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3: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4: 1533-1566 세라하임.
3: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5: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로 가!

0: 안녕하세요. 몰도바 출신 한국인 조마리아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몰도바에서 OCC 선물 상자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OCC 선물 상자, 여러분도 직접 만들어 보세요. OCC 선물 상자를 검색해 보세요.
1: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화물차 필요할 땐

0: 화물차 필요할 땐
1: 빠르고 간편한 화물운송 플랫폼 카고링크.
2: 좋은 요리는 좋은 재료에서 시작되죠. MSG를 첨가하지 않은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찌개에도 볶음에도 자연한 날. 요리가 맛있어지는 순간. 프리미엄 코인 육수 자연한 날.
0: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자연한 날.
2: 자연한 날.
3: 폴라리스님께서 3개월 동안 목동 CBS 사옥에 있는 성경필사전 안내로 봉사하셨다고 오늘로 끝났어요 하고 문자 주셨어요. 많은 분들과 대화하면서 서로 은혜였고 필사 자체도 은혜였어요. 참 감사합니다 보내주셨는데 옆에 계셨네요. 아 정말 수고해 큰 감사를 드립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신청하신 곡 오늘 끝곡으로 보내드리려 합니다. 기브너스의 찬양으로 함께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이었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긴장된 하루의 시작과 지친 하루의 끝에서 만나는 CBS 조이포유. 찬양 한 곡이 굳은 어깨를 풀어주고 말씀 한 구절이 오늘을 버틸 힘이 됩니다. 말씀과 찬양으로 채워지는

이 길 위에서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걷습니다. CBS 조이포유는 출근길에도 퇴근길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길 위의 이웃과 함께합니다. 이 방송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세요. CBS 방송선교 후원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상처가 나면 아물기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난다 해서 처음의 상태로 완벽히 돌아가진 않죠. 상처 가장자리에 새로운 조직이 자라나 다친 부분을 조금씩 감싸는데 이것을 캘러스라고 부릅니다.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아무렇지 않은 척 지나왔지만 여전히 흔적처럼 남아있는 일도 있고 시간이 좀 더 필요한 일도 있습니다. 가끔은 애써 괜찮아지려고 서두르기보다 천천히 아물어가는 나를 기다려주면 어떨까. 오늘은 그러기에 참 좋은 여유 있는 주말입니다.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0: 다니고
1: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이번 추석 가족의식은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와 함께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3: Good Music Station CBS FM.

같이 목마른 내 영혼. 9월 19일 토요일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함께하고 계세요. 출석 체크합니다. 매일 출근하면서 잘 듣고 있어요. 주님 사랑합니다님. 중국 하이난 하이커우의 새벽에 도착해서 듣고 있습니다. 와, 빈센트님 해외에서 레인보우 켜셨고요.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은 레인보우 앱 게시판에서 받고요. 문자 참여 샵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추가됩니다. Jesus the very thought of thee, 구주를 생각만 해도. 신청하신 분은 1927번 뒷자리 쓰시는 분입니다.

참여를 처음 해봅니다. 수년간 듣기만 하다가 처음 남겨요. 반갑습니다. 고칼슘님. 몇 년 동안이나 들어주셨군요. 가을 아침 오늘도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나를 깨워주네요. 모든 것에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미리네님. I'd rather have Jesus.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Jesus the very thought of thee.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 곡은 1927님 신청곡이었죠. 8747번으로 오셨습니다. 여기는 수지 성복천입니다. 십자가를 보면 저는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생각이 나요. 8km 잘 뛰고 집에 가는 길입니다. 미나님 방송 들으면서 러닝하는 이 시간 포기할 수 없어 나왔네요. 주말 아침에도 부지런히 Oh, the deep, deep love of Jesus. 어느 민족 누구게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말씀처럼 인간의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된 사례는 적지 않습니다. 헬렌 켈러는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고 속에서도 자신의 삶을 통해 희망과 용기를 전했습니다. 수천 편의 찬송시를 남긴 페니 크로스비는 시각장애인이었고 영국 찬송가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아이작 와츠는 평생을 병약한 몸으로 살았습니다. 찬송가 큰 죄에 빠진 날 위해를 쓴 샬럿 엘리엇 역시 오랜 질병과 쇠약함 속에서 신앙을 노래했죠. 베토벤은 청력을 잃었고 존 밀턴은 시력을 잃었으며 넬슨 제독은 한쪽 눈을 잃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육체의 가시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장애인이 아닌 사람도 쉽게 이루지 못한 위대한 일들을 해냈습니다.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통로입니다. 우리의 약함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아멘.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여의도 순복음교회 국제신학연구원장 김민철 목사님의 약함이 곧 강함이라.

어린이집 교사 20년 넘게 하다가 지금은 초등학교 버스 도우미 하고 있습니다. 출근 준비하면서 잘 들어요. 마음 차분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루의 시작을 준비하는데 동행해 주시는 주님께 늘 감사합니다. 이 문자가 진짜 갈까요? 늘 듣기만 하다가 소심하게 문자 남깁니다. 3794님, 성함도 적어주셨으면 제가 크게 불러드리고 싶은데 3794님 문자 잘 도착했으니까요. 앞으로도 시간 되실 때마다 종종 참여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아, 핑크맘이라는 닉네임으로 오셨네요.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토요일 주말 아침 Goodness of God, 주님의 선하심 들었습니다. 휴가 가셨군요. 다니엘 권님, 매일 출근할 때마다 들으시는데 때늦은 휴가를 속초 동명항으로 와서 눈부신 바다를 바라보며 듣고 있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리고 드넓은 에메랄드빛 바다와 눈부신 해를 볼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곡을 안 들을 수가 없네요. How great thou art,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MG 새마을금고 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으쌰으쌰!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으쌰으쌰! 저 조정석과 MG 새마을금고 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그린.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누가 듣고 있다는 증거도 없이 우리는 많은 밤을 기도했습니다. 미처 깨닫지 못했지만 우리 마음속엔 이미 희망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기적이 있습니다. When You Believe, 애니메이션 영화 이집트 왕자 삽입곡 가운데 준비했어요. 머라이어 캐리, 휘트니 휴스턴의 노래.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1부 주말 아침 닫습니다. 2부도 있습니다. 2부는 라디오로는 못 듣고요. CBS 레인보우 앱 스마트폰에 가지고 계시죠? 조이포유 채널에서 7시 2부 시작합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곡식이 무겁게 자라서 이랑까지 숙여지기를, 굵게 자라서 100명의 청년들도 뵐 수 없기를, 너무나 무거워서

0: 홍순관의 노래 계절이 우릴 아름답게 하기를. 앞부분의 가사 곡식이 너무나 굵게 자라 100명의 청년들이 빌 수도 없게 하고 100명의 처녀들이 나를 수도 없게 해달라는 것은 히말라야에 자리한 라다크의 씨 뿌리는 날의 민요입니다. 곡식이 이렇게 튼튼하게 자라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히말라야 빙하뿐입니다. 네팔 빙하 쓰나미 희생자들에게 커다란 애도의 마음을 보냅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가 빙하를 지키고 빙하가 우리를 지켜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계절을 지키고 계절이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이 세상.

0: 돈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국민일보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Lily of the Valley, 내 진정 사모하는 I know that my Redeemer lives, 내 주는 살아계시고 주말 아침 정미나의 Amazing Grace 2부 시작했습니다.

Precious Lord, take my hand. 주님이여 이 손을 신청하신 분 6947님. 주님이여 이 손을과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 Wonderful Peace가 연결된 접속곡으로 들려드렸습니다. 6947님은 드디어 시편 필사를 완성하셨대요. 마음의 얼룩을 지우려고 시작했던 필사인데 3개월의 시간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잘 해결하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앞에 흐른 곡은 My Jesus I Love Thee,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이른 아침 가을을 느낍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게 감사하면서 시작해요. 알레그로님, 4393님, 상쾌한 아침 남편 출근시키고 찬송 들으면서 역대상 말씀 필사하면서 들어요. Wonderful words of life,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아브람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게브로 올라가니 아브람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창세기 1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자연 법칙을 벗어나는 일로 여깁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이 세상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길을 찾으려고 하죠. 결국 신앙의 문제는 믿는 자가 인생의 기근을 만나도 어떻게 살아내는가의 문제입니다. 중요한

건 그 결정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서 신앙인으로서 분명히 책임지고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다시 제단을 쌓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회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이루어가는 데는 많은 희생과 아픔과 책임이 따릅니다. 그러나 신앙은 아픔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깨달아가는 과정입니다. 고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며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치를 지워주십니다. 아멘. 김병삼 목사님의 묵상집 매일 만나 365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오늘은 191번째 묵상 우리를 피해가지 않는 기근

0: again.
1: Moment by moment, 구주와 함께 다 죽었으니. 좁은 길님의 사연입니다. 어제는 직장인 예배를 회사 앞에 있는 충무교회에서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도마에 대한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도마 하면 의심이 많은 예수님의 제자로만 인식하고 있었는데

하면서 제가 도마였던 것을 알고 얼마나 눈물이 났던지 주위에 아시는 분이 있어서 살짝 겸연쩍었습니다. 제가 도마임을 고백하니 어찌나 마음이 가벼운지요. 너무나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아멘. 9월 19일 토요일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퇴직하셨군요. 0971님. 퇴직 후 오랜만에 출근길에 만나게 되어 참으로 반갑습니다. 앞으로도 쭉 출근길 함께하면 좋을 텐데. 아, 이제 한 직장 퇴직하시고 나서 또 다른 직장에 입사를 하셨나 봐요. 축하드려야 되는 거죠? 건강하게, 활력 있게 일하시기 바랍니다. Lord, I'm coming home. 나 주를 멀리 떠났다.

Standing on the promise,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joyful, joyful, 기뻐하며 경배하세. 코스모스님, 날씨 탓 좀 하겠습니다. 무덥던 날엔 찡글찡글, 이제는 서늘해져 마음도 시원히 좋네요. 그런데 아침 시작이 좀 늦어졌어요. 저의 생활 패턴의 느슨함 때문인데 서늘해진 날씨 기온을 탓하며 위로해 보렵니다. 그럼에도 제자리 찾기에 노력하는 삶이 감사합니다. 예, 너무 더운 것도 싫고 사실 너무 추워도 안 되고 그래요. 요즘이 딱 제일 좋은 철입니다. 우리 청취자분의 계절인데요. 닉네임이 코스모스님이시니까요. 건강하십시오. 구루터기님, 출근길 경기 화성에서 강원 원주로 갈수록 차량 온도가 한 칸 내려가더니 회사 주차장 11도입니다. 싸늘함을 넘어 춥네요. 내일부터는 생강차를 보온병에 담아야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언제 또 이렇게 시간이 흘러 계절의 순환을 경험하게 되는지. Heavenly Father, I appreciate you. 오늘 준비한 마지막 곡이에요. 즐거운 토요일 보내십시오.

0: 긴장된 하루의 시작과 지친 하루의 끝에서 만나는 CBS 조이포유. 찬양 한 곡이 굳은 어깨를 풀어주고 말씀 한 구절이 오늘을 버틸 힘이 됩니다. 말씀과 찬양으로 채워지는 이 길 위해서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걷습니다. CBS 조이포유는 출근길에도 퇴근길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길 위의 이웃과 함께합니다. 이 방송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세요.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1: 긍휼의 하나님, 홍수와 산사태로 집과 가족을 잃은 네팔과 티베트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의 눈물을 닦아주소서.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CBS는 네팔과 티베트를 위한 긴급 모금을 진행합니다. 02-2650-7004번으로 연락주십시오. 모금액 전액은 현지 선교사를 통해 긴급 구호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2: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3: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열심히 기도해 놓고도 뒤돌아서면 금방 또 걱정, 근심으로 가득해지는 거. 우리의 어떤 연약한 모습이겠죠. 이 염려를 내려놓기 위해서 우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염려를 내려놓는 방법. 먼저는 내 안에 있는 나라는 이 우상을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흔히 염려는 모든 걸 내가 막 붙잡으려고 할 때 더 커진다고 하잖아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게 중요하겠고요. 또 하나, 염려를 내려놓는 방법.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라고 합니다. 문제의 크기보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내 안의 염려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거, 오늘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잘 오셨어요. 주말에 함께하는 이곳은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2026년 9월 19일 토요일에 함께하는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오늘 첫 곡 아주 강력한 메시지. 너 결코 용기 잃지 말아라. 꿈이 있는 자유 곡 들으면서 시작했습니다. 염려를 내려놓는 두 가지 방법. 네. 하나는 내 안에 있는 나라는 우상을 내려놓는다. 너무 내 자아가 비대해져 있어. 나를 내려놓는 훈련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내가 다 하려는 그 마음을 내려놓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항상 기억한다. 하나님을. 예. 문제의 크기보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바라본다면 우리가 능히 감당하고 또 용기를 얻을 수가 있겠죠. 두 가지 방법 잊지 말고 기억하고 삶에 또 적용을 해야겠습니다. 자, 오늘도 두 시간의 배경음악 한 주간 보내주셨던 우리 샬씨 가족의 신청곡 쭉 끊지 않고 나누는 주말 배송 시간으로 채워갑니다. 샬씨 앞으로 사연 남기실 때 문자 참여 샵 7997번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고요.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은 무료입니다. 사는 얘기들 또 신청곡 보내주시면 돼요. 닉네임 달다님의 신청곡부터 배송합니다. 오벳이 부른 아침 연습실 가는 길 준비했고요. 노을가을님 신청곡 러빔 주님 닮은 가을도 이어지고요. 조유진의 구름, 엠버 앵순이님 청하신 이성균 이지의 골목길 걸을 때, 그리고 온누리 뮤지컬 찬양팀 내게 강같은 평화.

오누리 뮤지컬 찬양팀 내게 강 같은 평화 방금 전해드렸고요. 엠버와 앵순이님 청하신 이성균 이지의 골목길 걸을 때, 조유진의 구름, 그리고 러빔 주님 닮은 가을은 우리 노을가을님의 신청곡이었고요. 앞서 달다님 청하셨던 오벳 아침까지 다섯 곡을 배송해드렸습니다.

이어지는 주말 배송곡은 한나님 청하신 곡 아침 세상으로 준비했고요. 조수아 내가 예수 믿고서 그리고 임소연님 청하신 곡 지선의 구원으로 인도하는 정영희님 신청곡 찬양하는 사람들의 소풍 듣고요. 토토로님 청하신 곡 기프티드의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닉네임 토토로님 청하신 곡이었죠. 기프티드의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방금 들었고요. 앞서 정영희님 신청곡 찬양하는 사람들의 소풍, 그리고 임소현님 신청곡 지선 구원으로 인도하는 들었고요. 조수아의 내가 예수 믿고서, 그리고 한나님 신청곡 아침 세상으로까지 다섯 곡 배송해드렸습니다. 1부 마지막 곡은 조찬미 강찬 함께 부른 행복 선택, 이 곡 듣고 2부에서 뵙죠.

0: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1: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긴장된 하루의 시작과 지친 하루의 끝에서 만나는 CBS 조이 포 유. 찬양 한 곡이 굳은 어깨를 풀어주고 말씀 한 구절이 오늘을 버틸 힘이 됩니다. 말씀과 찬양으로 채워지는 이 길 위에서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걷습니다. CBS 조이 포 유는 출근길에도 퇴근길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길 위의 이웃과 함께합니다. 이 방송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세요.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1: 이렇게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만이, 예수만이.